캐릭터마다 전략적 무능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전략적 무능함이란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 일하는 건데요. 일을 대충하고 못하니까 믿고 맡기지 못하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 잘하는 사람만 더 바빠질 때가 많아요.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쉬운 일만 하고 나만 왜 항상 바쁘고 힘든 걸까 억울할 때도 있지만요. 주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후배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일하는 의미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매사 대충대충 하루를 보낸다는 것 상상해보면 활기가 없고 재미없는 날들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좋다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저는 참 행복해 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우리 다 같이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7월 21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원 플러스 원의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뭐든 꾸역꾸역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랑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즐겁게 하는 거랑은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존중하고 즐기다 보면 우리들 하루하루의 가치, 그게 모여서 쌓이는 우리 인생의 가치도 그만큼 쑥쑥 높아질 거예요. 박길훈님께서요. 아, 제가 아내 앞에선 전략적 무능함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빨래 널 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니까 아내가 지금은 안 시켜요. 완전 걸렸다. 현미님 얘기 듣다가 뜨끔 찔려서 웃음이 납니다. 아, 원래 이게 못해서

0: 이게 전략적 무능함으로 된 거 아닐까요? 누구나 이렇게 설거지 빨래 이렇게 잘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데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거든요. 네, 박기루님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아내분을 위해서 배려 한번 해보세요. 강민재님께서는요. 저는 회사에서 안전 업무 담당하고 있어요. 안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하기에 하루하루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 다하고 있어요. 대신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그 누구보다 많이 먹고 잘 쉬려고 합니다. 흐흐. 오! 강민재님, 우리 러브레터 가족답습니다. 전략적 유능함, 인정. 최고. 좋아요. 박기루님, 그리고 강민재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순간순간의 얘기들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힘든 얘기도 좋고요. 방송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아요. 웃음나는 이야기, 뭐 속상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다 괜찮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현의 나는 너를 함께 들었는데요. 김채웅님, 7954님, 986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소율님께서요. 오늘 저희 엄마 김정애 여사님 생신입니다. 엄마가 일하시며 방송 자주 들으시는데 예전부터 주현미님의 축하 사연을 참 부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꼭 축하해 주세요. 엄마 생일 정말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 아유. 네, 좋아요. 오늘 김정애 여사님 생신 많이 축하드립니다. 이소율 씨께서 네, 어머니 생일 축하하는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많이 축하드리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6393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는 고추밭에서 고추 따고 있어요.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많이 열린 고추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는 논산이에요. 우, 논산. 네, 좋아요. 오늘 논산은 비 소식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 습하죠. 덥고 아침 일찍인데 아, 네, 일하려면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도 화이팅! 예? 6393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이현서님께서는요. 현미언니 저요 사랑받고 있다고 자랑 한번 하려고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깜빡했던데 생일을 우리 신랑이 잊지 않고 챙겨줬어요. 미역국에 불고기, 계란찜까지 만들어줘서 신랑표 맛있는 생일상 받았어요. 자랑할 만하죠. 현미언니도 축하해줘요. 이현서님, 그래요. 이런 건 자랑해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이현서님도 생일이군요. 축하해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네. 오늘 축하. 축하? 저녁 식사할 때, 네, 안주로. 드시는 건 어떨까? 네. 축하합니다. 김미성의 먼 훗날 이종철님 청해 주셨고요. 우성림님께서는 임희숙의 돌아와줘 신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미라님께서요. 어제 우리 집 막둥이한테 공부 안 한다고 혼을 냈더니 이런 걸 써와서 주더라고요. 아빠는 돈 버시느라 힘들고 엄마는 집 일하시느라 힘드니까 전 공부하느라 힘들게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거 보고 빵 터졌네요. 결국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 힘드네요. 아이고 참 반성하는 거잖아요. 아이 귀여워라. 아 윤미라님 그래서 꼭 한번 안아줬어요. 아이고 참. 윤미라님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8285님께서는요. 비가 내리는 용인은 모두

출근을 했는지, 거리가 여유롭네요. 저는 아내에게 문자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오늘 날씨에 러브레터 노래들이 다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용인에 계신 8285님 아내분 답장을 기다리고 계시대는데 궁금한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역시 커피 한잔 드릴게요. 701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어젯밤 12시에 출발해 오늘 새벽 5시쯤 여수 돌섬항에 도착해서 오 지금 문어잡이 낚시를 합니다. 여긴 날씨가 너무 맑고 좋네요. 저는 신선처럼 우리 배에서 책 읽고요. 울 집 머슴님께선 낚시하는데 그냥 사 먹는 게 나을 듯 싶네요. 항상 현미언니 러브레터 들으며 즐겁게 오늘도 보냅니다. 우리 집 믿음직한 머슴님 화이팅! 오 보통 머슴 하면은 그냥 머슴인데 머슴님 네 아, 네. 문어 낚시요. 여수. 근데 안 졸리세요? 저는 이 숫자만 봐도 너무 지금 졸릴 것 같아요. 밤새 지금 잠 안 자고. 아, 어쩜, 네. 뭐,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네요. 제 생각이 이렇게 짧습니다. 문어 많이 잡으시고요. 7014님께서는 무슨 책 읽고 계신지. 네. 여수는 날씨가 좋군요. 여의도는 흐려요. 이쪽은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는데 지금 비는 내리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배에서 책을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8052님 오기택의 영등포의 밤 청해 주셨어요. 오, 좋죠. 장영수님 1159님께서는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청해 주셨어요. 어허,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윤종철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7월 21일은 제 아내의 60번째 생일입니다. 아내의 환갑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제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날은 커다란 공연장의 조명이 켜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오름

신앙송 콘서트. 포항과 경주, 울산의 신앙송가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그날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던 저는 심장이 유난히 빨리 뛰었습니다. 무대 위로 제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눈에는 그저 한 명의 신앙송가가 무대에 오른 것으로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번째 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무대에 올라 신앙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남몰래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 힘든 유방암을 견뎌냈고 또다시 난소암이라는 큰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물론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아내가 조명 아래에서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귀에는 시보다 아내의 삶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한 줄 한 줄 시낭송은 마치 나는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객석에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했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평소에 좋아하던 시를 쓰면서 용기를 전했고요. 아내의 시를 통해서 가장 큰 용기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병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삶을 되찾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보, 당신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날 당신은 시를 낭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을 낭송했지. 이제 환갑을 맞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야. 병원 예약보다 신앙송 공연 일정이 더 많아지고 약봉지보다 시집이 더 많이 곁에 있으면 좋겠어. 당신이 좋아하는 시를 오래오래 낭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예수는 당신이 다시 꽃처럼 피어난 나이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야. 환갑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주현미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점옹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아내분에게는 마음 따뜻한 남편과 시 한 편이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김영희님께서는 우리 남편도 은퇴하고 소설과 시를 쓰고 있어요. 오, 김양희님. 네. 오, 그렇군요. 젊은 시절 대학에서 소설로 상을 받은 적이 있던 남편은 은퇴하고 글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매일 골방에서 글 쓰는 우리 남편이지만 요새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오, 김양희님 남편분 소설을요? 오호, 대단하신데요? 홍정화님께서는 환갑 축하드립니다. 투병하느라 겪으신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 이겨내신 두 분 멋지십니다. 하루 빨리 완쾌하세요. 오, 이렇게 응원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준식님께서는 남편분도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남편분도 작가시네요. 부인도 암 극복하여 진정한 시인이 되실 겁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답글 주셨고, 김정태님께서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인데 이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햇살 가득한 날만 되시길 빕니다.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그 응원의 글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참 아내분 두 번의 암을 이겨내고 시를 쓰면서 무대에서 낭송까지 하시는 아내분 정말 존경스럽군요. 존경스러워요. 정말요. 네. 또 아내분을 진심으로 사랑

하고 아끼고 위하는 윤종철님도 참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환갑 맞으신 아내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고운 시, 희망을 전하는 시를 많이 많이 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윤종철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2026님께서는 신청곡 네, 청해 주셨는데 현민우님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서 30년 동안 알뜰하게 살아준 우리 아내가 벌써 회갑이네요. 희끗희끗해진 흰 머리와 나이 든 얼굴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윤연선의 얼굴 신청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신청해 달라고 하네요. 오. 오늘 그래도 인생 방금 전에도 아내분 환갑 축하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 2026님 아내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준비해 놨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1056님께서는 송가인의 월하가약 청해 주셨어요. 이어 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5295님께서요. 현미 언니, 저는 하남 미사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 오신 손님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불평하셔서 많이 속상했어요.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 비용도 받지 않았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생각나서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오이구님, 아이고. 근데 이렇게 미용실 하다 보면 이런 손님들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오래 두고 있으면 더 속상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으니까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나저나 얼마나 진상을 덜었길래 이렇게 속상해 하실까. 참. 오이구호님 화이팅.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또 아주 이 사실 헤어 이렇게 머리에 만져주는 거 이거 감각이고 센스인데 오늘은 단골 손님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 오이구호님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준님께서는요. 반갑습니다 현미 누나. 해외에서 듣는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무척 반가워요. 마치 한국의 고향에서 듣고 있는 듯하네요. 오 그래요. 멀리 미국 LA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LA도 무척 후덥지근해서 한국의 장마철 날씨 같습니다. 그래요. 오 현석준님 LA에 계시는군요. 더 반갑네요. 요즘 외국에서 인기 많은 게 우리나라 떼장갑이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 강진의 삼각관계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부는 한때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힙니다. 그 사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쪽으로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강남순환도 수서 방향 관악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히고 조남분기점에서 수원터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오승근의 그대가 나를 함께 들었는데요. 462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814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 언니, 제 나이 60에 새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트렌드를 보니 제가 옷을 파는 건지 트렌드가 저를 시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이라면서 상의는 점점 짧아지고요. 저는 도매상에 갈 때마다 자꾸 천이 덜 들어간 거 아니죠? 하며 웃게 됩니다. 그래도 손님들 취향 따라가려고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장마라 손님보다 빗방울이 더 많이 찾아오고요. 재고들은 우린 언제 시집가냐는 표정으로 저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웃으며 가게 문을 엽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늦었다고 못할 건 없으니까요. 피피해 없이 모두 뽀송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가게 문 여시고 러브레터 함께 해주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단 새로 옷가게 시작하신 거 제가 응원해드리고요. 글쎄요, 요즘 트렌드, 패션 트렌드들이 모두 그 젊은

층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 8141님 그래 오늘도 화이팅. 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소식 전해주시고요. 여러분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요즘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 편하게 보내주시면 들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콩은 어디 세계 어디에서 들어도 깨끗하고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네,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박세현 시인의 너무 괜찮다입니다. 너무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다. 어젯밤 불던 바람소리도 바람을 긋고 간 빗소리도 괜찮다. 보통 이상인 감정도 보통의 미달한 기분도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정말 괜찮다. 웃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다. 웃지 않아도 괜찮고 울지 않아도 괜찮다. 유리창에 몸을 밀어 넣은 빗방울이 벗은 소리만으로 내게 오던 그 시간, 반쯤 비운 컵라면을 밀어놓고 빗소리와 울컥 눈 인사를 나누어도 괜찮다. 너무 괜찮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혜은이의 괜찮다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박세현 시인의 너무 괜찮다 함께 했는데요. 우리는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견딜 때가 참 많죠. 괜히 주위 사람 걱정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뭐 힘들다 아프다고 뭐 말해본들 엄살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 괜찮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진짜 괜찮다라는 말로 괜찮아지지 않을 때는 속마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라도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9613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저는 아기 키우고 있어요. 오! 104일 되었어요. 너무 귀여운데 제 등과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치만 행복합니다. 아기가 자는데 좀만 더 자면 좋겠어요. 밥 먹으려는데 꼬물거려서 불안해요. 그치만 행복해요. 하하. 행복하지만 힘들어요. 아기 이맘때 아기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아이고. 아기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니야. 어머 요 녀석이에요.

따가 조용히 엄마 밥 먹을 동안 곤히 자고 있어. 아유, 제가 옆에 가서 재워주고 싶네요. 그냥 자라고 도닥도닥. 9613님, 그래도 건강한 아기. 네, 옆에서 얼른 식사하세요. 힘들 때는 아가 잘 때 같이 옆에서 좀 자고요. 그게 진짜 중요해. 틈틈이 자는 거.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경순님께서는요. 인천은 폭우가 쏟아져서 오, 나가기가 조심스럽네요. 러브레터와 함께하면서 이런 날 잘 어울리는 빈대떡이나 하려고요. 딱이네요. 그죠? 빈대떡에 막걸리? 이경수님, 너무 비가 막 쏟아질 땐 진짜 꼭 필요한 일, 꼭 약속이거나 중요한 그거 아니면 아, 안 나가는 게 좋죠. 빈대떡 집에서 너무 좋아요. 이경수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김선유님, 김춘하님, 장중선님 등 우순실에 잃어버린 우산 신청해 주셨죠. 그리고 한경숙님께서는 유승엽의 슬픈 노래는 싫어요. 또 정호식님, 3260님, 1567님 등 많은 분들께서 박중훈의 비와 당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비 내리니까 비 노래들 쫙 이었는데 한 곡 더 권재훈님, 0555님 신청곡 송골매의 빗물. 아하, 좋습니다. 노래 쭉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52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부모님과 한정식집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같이 듣고 있다가 매일 우리 모녀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현미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자 문자 남깁니다. 아참, 저희 매장은 시흥시에 위치한 토방입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지금 이제 오늘 한정식집 하신다 그랬는데 준비하시면서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시나 봐요. 부모님과 함께 한정식집 운영하고 함께 하시는 1528님, 참 부모님께서 엄청 든든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흥시에 있는 토방이요. 오, 메뉴가 장난이 아닌데요. 꼭 한번 가고 싶네요. 거기 또 청국장도 있는 것 같아서.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장사도 화이팅! 2056님께서는요. 현미님, 오늘 제가 있는 지역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살랑살랑 분이 좋네요. 포도밭 옆 풀 속에 쇠비름이 있어 지금 쇠비름을 뜯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 쇠비름을 살짝 삶아 된장에 무쳐 먹어야겠네요. 흐흐, 현미님 수고하세요. 어디인데요, 지역이? 포도밭도 있고 또 그 숲풀 속에 이 쇠비름이 나는 곳이면 아주 좀, 네, 그 무공해, 약간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2056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는 선물로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원유중님께서는요.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보니까 수박이 커지지는 않고요.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수박이 터져서 벌레들의 잔치가 되어버렸네요. 아직 농사 초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아, 지금 텃밭 갖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게 수박, 참외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되긴 하던데 그냥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네, 텃밭 시작하고 계신 초보 원유중님, 원유중님께 또 역시 깐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비가 내리고 있나요? 6494님께서는 언니, 60 먹은 남편이랑 볼일 보러 가다가 대판 했어요. 아주 궁시렁 궁시렁 나이 들어가니 뭔 잔소리가 그리 많은지 제가 열받아서 차 세워 내린다 했더니 진짜 내려주고 휙 가네요. 아, 열받아 결국 걸어서 왔어요. 인간아, 오늘부터 라면 먹어. 진짜 나도 면허증 딴다. 두고 봐. 아니, 얼마나 티격태격을 했길래 진짜 내려버렸어요? 아, 6494님. 근데 그 내리고 싶을 땐 내려야 됩니다. 네, 안 돼요. 잘하셨어요. 아, 라면 혼자 끓여 드시는 거죠, 남편분? 절대 끓여주면 안 되고요. 에이그 에이그 귀여워 사는 소리예요. 별것도 아닌데 부부들은 왜 그렇게 티격태격할까요, 진짜? 이 참. 6494님, 네, 성질 죽이시고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5315님, 조경수의 야간학생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0792님, 최성수의 청춘열차 정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나라의 댄스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에 파견된 서양의 외교관이나 선교사, 사업가들이 무도회를 열면서 댄스홀이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처음엔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춤으로 서양의 선진 문화로 확산됐는데요. 하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교춤에서 남녀의 신체적 접촉이 조금씩 과해지면서 당시 총독부에서는 댄스홀을 금지시켰지만 사람들은 3355 짝을 지어서 음성적으로 댄스 비밀 교습을 받았고요. 이런 사교춤의 인기는 해방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사교춤이 퇴폐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것이 바로 1955년에 있었던 박인수 사건인데요. 해군장교 출신이었던 박인수라는 남자가 사교춤을 통해서 무려 70명의 여자를 사귀고 농락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특히 70명의 여자들 중에는 전직 부흥부 차관의 부인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사교춤과 댄스홀은 불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요. 다음 해인 1956년에는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렇게 사교춤과 댄스홀은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고 1969년에는 아내가 춤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보기관의 간부가 서울 시내 모든 춤꾼들을 싹 다 검거하는 일도 있었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하에 시시때때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댄스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즐길만한 여가 문화가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교 댄스의 인기가 여전했고요. 그러다가 1983년 서울 올림픽 이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교 댄스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건전한 문화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오늘은 1960년대 사교 댄스의 인기를 담아낸 노래를 만나볼 건데요. 춤으로 인생과 청춘을 즐기자고 노래하는 백설이 씨의 인생은 봄 한때다 입니다. 1966년 반야월 씨가 작사하고 고봉산 씨가 작곡한 백설이 씨의 인생은 봄 한때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0: 사이비 부가세 별도.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주현미의 러브레터. 방혜숙님께서요. 현미 언니, 지난주 목요일부터 경남 고성으로 5박 6일 동안 전국 대회 축구 심판 보러 간 신랑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오라고 전해주세요.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경남 고성에서 축구대회, 전국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군요. 아, 화이팅입니다. 아유, 더울 텐데 선수들도 그리고 또 지금 심판 보시는 방혜숙님 남편분도 화이팅입니다. 모기 진드기 기프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안순복님 사연입니다. 여기는 창원입니다. 손자 보러 지금 KTX 타고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미 갑장 친구님, 늘 라디오 잘 듣고 있는 팬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손주 보러 가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오, 갑장이에요? 안순복님 부럽습니다. 대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 최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시간인데 홍진영의 눈물비 같이 들어요. 끝곡으로. 궂은 날씨지만 마음은 화창한 오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반가운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을 따라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며 비가 오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여의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 1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론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4835님이 주셨습니다. 지팍, 저 오늘 간만에 남자랑 밥 먹어요. 단둘이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설레지요? 좋을 때죠. 이성이랑 밥만 먹어도 이렇게 희희낙낙한다면 그게 바로 청춘 아니겠습니까? 자, 날은 후덥지근하고 경기는 어렵고 세계 정세는 알 길 없고 승질은 나지만 여러분들의 핑크빛 사랑 응원하면서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태우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이하이. 하이.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성과의 만남이 설레인다. 예, 그거는 정말 젊단 얘기죠. 젊단 얘기죠. 예. 젊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막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할 때니까요. 예, 어떤 분을 만나든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티나는 남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답, 오답 상관없이 만번째, 이만번째 만단위 문자에 걸리면 행운의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참여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TB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되어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오르내가 느들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0043님이 아름다운 추억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네. 태진님 연예계 중계 리포터 하실 때 대둔산에서 맞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친절하시고 프로페셔널이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대둔산 기억납니까?
1: 기억납니다.
0: 대둔산, 이게 왜 가신 거예요?
1: 연예가 중계로 간 건 아니고, 예. 그 S본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예.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도 했었거든요.
0: 네.
1: 이때 딱 한번 가봤어요.
0: 오.
1: 그때 만난 뵌 분인가 보다.
0: 예. 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해 줬어.
0: 어떤 분인지 기억나요?
1: 모르죠.
0: 아.
1: 네, 왜냐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으니까.
0: 아, 진짜.
1: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 늘 친절하니까 많이 예. 좀 아는 체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모발 퀴즈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1: 네.
0: 시간입니까?
1: 아, 저의 프로페셔널한 진행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콩으로 참여하는 바람잡이 청취자 퀴즈. 제작진들이 가장 초조해지는 시간. 음악 듣기 평가. 치킨,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전부 받아갈 수 있는 3단계 고스톱 퀴즈까지 준비해 봤고요. 정답 보낼 준비 일단 하신 상태에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모발 바람잡이 퀴즈. 지난 일요일이죠. 박명수의 휘낭시의 코너에는 신곡과 함께 돌아온 노을의 24년 음악 세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이번 신곡도 청혼, 붙잡고도 전부 너였다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길 바라며 문제 준비했습니다. 노을의 이번 신곡 제목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1번
0: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1: 2번
0: 사랑이 끝나도 너는 아니야.
1: 3번
0: 사랑이 끝나도 먹튀는 아니야.
1: 기대하세요 여러분. 4번
0: 사랑이 끝나든지 말든지 내가 준 거 도로 줘. 내가 준 거 도로 줘.
1: 자, 아, 정말 박명수 씨다운 오답인데요.
0: 예, 예.
1: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먹튀는 아니야. 그리고 4번
0: 사랑이 끝나든지 말든지 내가 준 거 도로 줘.
1: 좀 바뀌었네요.
0: 예.
1: 자,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우와 이런 선물도 있어요. 밀대걸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안 좋은 기운을 싹 밀어버리세요.
1: 네.
0: 노을의 노래입니다. 반창고.

0: 자, 바람잡이 퀴즈 정답 알려주시죠.
1: 네, 노을의 신곡 제목은요,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면 올려둘게요.
0: 자, 다음 순서 가볼까요?
1: 음악 듣기 평가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나눠서 각각 짧게 잘라서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와 박명수 씨도 정답을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추리를 해보죠. 정답을 보내실 때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죠. 문자 번호는 샵8910번이고요. 장문은 100원, 단문 50원이 들고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자, 정답자 10분 뽑아서 수제 삼선 짬뽕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0: 지금 이제 태진 씨하고 저희가 같이 맞추는 거죠?
1: 한국 아 나 저 맞출 것 같은데
0: 뭔데 그럼... 뭔데요?
1: 아니다.
0: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1: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계?
0: 사계
1: 모르겠다. 아니면
0: 밥이나 사계?
1: 전 전세 전세제도
0: 전세제도 전세란 노래가 있나요?
1: 우리나라에만 있죠 전세.
0: 근데 없죠, 없죠. 노래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또 뭐가 있을까?
0: 예. 아 뭐가 있을까요?
1: 우리나라에만 참... 있는 젓가락?
0: 된장? 아, 된장 다 아니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 지리산 뭐 지형 지물 이런 게 뭐 우리나라에 있을 거고 제주도.
1: 제주도.
0: 제주도 우리만 있잖아. 독도.
1: 제주도 푸른밤?
0: 제 독도 울릉도 우리만 있고.
1: 지명일 수도 있겠다.
0: 지명일 수 있고 태극기. 뭐가 있을까요? 예.
1: 우리나라에만
0: BTS.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K-POP.
0: 그런 친구들도 또 이렇게 저 우리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1: 정답 나왔나요, 혹시?
0: 위인들도 있고.
1: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정답 나왔나요?
0: 아, 없습니까?
1: 알 수 없나요?
0: 미치겠네요.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첫 번째 힌트부터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 주세요. 자, 첫

0: 번째 힌트 나갑니다.
1: 어?
0: 조피디 아니에요? 에 우리들의 얘기로만
1: 친구요? 우리나라에만 친구가 있나요?
0: 아 미치겠네 이거.
1: 다시 한 번만요.
0: 네?
1: 뭐야?
0: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1: 영어 연어?
0: 연어는 다 있잖아.
1: 노르웨이에 많죠.
0: 아 미치겠네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이게 그 노래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아닌가 봐요. 흘려 들을 수 있는 부분인가? 모르겠네.
0: 미치겠네 이거. 뭐죠?
1: 우리나라에만 있다.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생물들. 뭐가 있을까?
0: 아 모르겠네요. 예 예.
1: 아 진짜 어렵네.
0: 진짜 어렵네요. 예. 아... 자 뭔지 두 번째 힌트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좀 어려운 거죠. 오늘은
1: 일단은
0: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자체 힌트가 되게 어려워요.
1: 그러니까.
0: 예. 자 일단 두 번째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모르겠는데요. 더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뭐가 있을까?
1: 뭐야?
0: 김밥?
1: 김밥. 어? 자두의 김밥?
0: 널러져. 김밥 우리나라가 없잖아.
1: 어, 2단계 약간 그 자두씨 목소리 들린 것 같기도 한데.
0: 2단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아닌가?
0: 신지 목소리 같기도 하고.
1: 아 신지씨.
0: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이거 너무 어렵다.
0: 이거 죽었어 이거 아주.
1: 아, 청취자분들은 진짜 잘 맞히시던데. 예, 저희는 예, 진짜 모르겠어요.
0: 예, 예. 뭐죠? 뭐가 있을까요?
1: 한국에만 있다.
0: 점오인트 있나요? 점오인트? 점오인트 점오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답답하시죠?
1: 네.
0: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자체 힌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워낙 많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점오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
0: 이 뭐예요?
1: 이 노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난 모르겠는데.
1: 2부의 경고예요?
0: 오늘도 는 나를 위해.
1: 뭐지?
0: 뭐지? 이거, 뭘까?
1: 이렇게 시작하는데.
0: 이 뭐야?
1: 세 번 연속 가능할까요?
0: 뭐, 반소리예요?
1: 아니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예. 쿵쿵쿵쿵 하면서 이게 댄스곡인데.
0: 오늘도 2부의 경고인데. 아 미치겠네.
1: 아.
0: 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 아, 3단계는...
0: 오늘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제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인데요. 자 마지막 3단계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1: 맞아.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0: 샤크라 아니에요?
1: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 저, 제목이 한 글자 같은데 이 노래.
0: 이런.
1: 아, 한이 맺힌다, 진짜.
0: 진짜 답답하네요.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예, 이 노래 듣게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0: 아, 맞네요. 맞아요. 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예, 예.
1: 정답은 샤크라의 한이 정답이고
0: 그렇습니다.
1: 이 데뷔곡일 거예요 아마.
0: 예, 예, 예. 예. 우리만이 갖고 있는 좀 어떤 정서. 그 정서죠. 예.
1: 그러니까 예. 뭐 화병이라는 거, 뭐 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예.
0: 맞습니다. 예.
1: 야, 이때 되게 그 샤크라 데뷔할 때 되게 좀 약간 센세이션 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기억이 납니다.
1: 아, 진짜 예. 멋있었어요.
0: 예.
1: 샤크라의 한. 아, 근데 못 맞춘 게 너무 한인데?
0: 그렇습니다. 예.
1: 아,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0: 못 맞춘 게 너무 한이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네.
1: 맞아요.
0: 차라리 다른 힌트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네.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또 정답 맞추신 분들 제가 선물 드리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부 꼭 태양의 노래입니다. 나만 바라봐. 2부에서 애청자 모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It's been on my mind for a while. Gotta get this off my chest.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터지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다음 전화 여보세요.
9: 정답. 핑크 노노노.
8: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9: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8: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0: 10번.
8: 피자 쿠폰. 오, 다음이요.
9: 좋죠.
8: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9: 17번.
8: 홍삼 세트.
10: 홍삼.
9: 아이고 좋네요.
8: 하지 말라니까 그거.
9: 아 죄송합니다. 64번.
11: 64.
8: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12: 네, 2부는요.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로 꾸며보겠습니다. 1단계 네. 치킨 상품권 걸려 있고, 2단계 문화 상품권 10만 원 걸려 있고, 3단계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걸려 있고, 모두 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어요. 다만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갈 때 문제 풀지 말지 고 스톱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전 단계에서 받은 선물 전부 저희가 뺏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인사도 없이 전화 뚝 끊어버리겠습니다.
8: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볼까요?
12: 이분은 예, 예. 정말 많이 신청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명수야, 예. 혜련이야. 마이 프레셔스 경서가.
8: 예, 예.
12: 예.
8: 조혜련 씨.
13: 조혜련 짠나.
12: 본인이 조혜련 씨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13: 나 조혜련이 짠나.
8: 예. 난 진짜 기가 막히고.
12: 어이가 없어요?
8: 어이가 없어서 못 살겠네요. 아. 예, 조혜련이 짰나.
12: 우리 아니, 어쨌든 그럼 두 분 친구분이시니까.
8: 예, 예. 예,
12: 대화 좀 나눠보세요, 조혜련 씨. 예,
8: 조혜련 씨.
13: 명수냐?
8: 아니, 예. 아, 좀 피곤하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네.

0: 예, 남자분이시고 그랬지 않나. 아, 이게 예. 가만 아. 가만 안 두겠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가만 안 두겠어. 예.
1: 가만 안 두게. 가만 안 두게.
0: 예, 조현 씨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아,
2: 남자분이신
0: 예,
2: 거죠?
0: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시작이 너무 어이없는 네.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일단 통과하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 네.
0: 자, 1단계는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2: 자, 문제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1: 네.
0: 되게 귀엽게.
2: 네. 자, 다가오는 8월 7일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관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길 바라면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장사진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법 중에 하나예요.
0: 네.
2: 이 동물의 움직임에 빗대어 나온 용어인데요.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1: 5.
2: 오! 정답이잖아.
0: 정답이었습니다. 오였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2: 네, 뱀사자예요.
0: 예.
2: 길 장자, 뱀사자.
0: 네.
2: 장사진.
0: 잘하셨습니다. 자.
1: 맞았나?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혼납니다.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치킨 상품권 확보하셨습니다. 네. 2단계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가겠습니다.
2: 좋아요.
0: 자, 조혜련의 컨셉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 문제입니다. 자, 오늘 7월 21일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죠. 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은 무려 85일 만에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낚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결국 물고기는 뼈만 남게 됩니다.
0: 오.
2: 문제입니다. 노인이 잡은 이 물고기 무슨 물고기였을까요? 1번 다랑어, 2번 청새치, 3번 참치.
0: 3초의 시간입니다. 3,
1: 2번 청새치.
0: 청새치. 와, 와, 좋아.
2: 정답입니다.
0: 예. 아, 조현애 씨 잘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아, 누구죠?
0: 지금 혼미 상태. 거의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요? 헷갈렸어요. 조혜련 씨도 해야죠. 나 예. 잘했지 않나? 이렇게 하셔야죠.
1: 헷갈렸잖나.
0: 알겠습니다. 예, 좀.
2: 아, 되게 부러워요.
0: 아니,
2: 이런.
0: 아니, 좀 만나고 싶네요.
2: 어, 그러니까.
0: 한번 만나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2: 넉살이 좋으시네. 네,
0: 좋습니다. 자, 네. 3단계는 아, 아시다시피.
2: 주간식.
0: 아,
2: 백화점 상품권.
0: 20만 원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만 할 것
0: 같나? 네?
1: 그만하겠습니다.
2: 아, 그만 할 것 같나?
0: 정말 정말 쉬운데 아쉽네요.
2: 야, 이거 아, 아쉬운데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아.
0: 자,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쉽습니다.
2: 진짜.
0: 자, 정답은 100%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회 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 스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스탑이요?
0: 스톱이요?
1: 네.
2: 아, 진짜 아. 쉬운데 진짜 쉬워요.
0: 그리고 죄송한데 네. 조혜련 씨를 잊으시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1: 정부가 어떻게 스탑할 것 같나?
0: 알겠습니다. 잔나 외에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청취자 퀴즈로 낼게요. 낼게요. 네. 한번 아시나 모르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자, 들어보세요.
2: 자, 청취자 퀴즈로 대신 드립니다. 여러분들 초콜릿 많이 좋아하시죠?
0: 조렌 씨 초콜릿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0: 예.
2: 멕시코 원주민들은 이것의 열매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르면서 음료 내지 약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 아즈텍 문명에서는 이것을 또 화폐로 쓰기도 했고요. 자, 초콜릿의 핵심 원료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가 세계 최대 산지인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10명 뽑아서 초콜릿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0: 이거 뭔지 아시겠죠?
1: 아, 카오 아닙니까?
2: 네, 저희가 뭐 말씀하셔도 정답인지 예, 예. 아닌지 말씀드릴 수가
0: 아이고,
2: 없고요.
0: 아이고, 하라니까.
2: 그냥 아쉽다. 아유. 그냥 아쉽다라는 말만.
1: 아쉽지 않나?
0: 예, 예, 정말. 알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1: 영. 자.
0: 예, 예. 오늘 저 정답 감사드리고요.
2: 예.
0: 문화 상품권 그리고 예, 치킨 상품권 보내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끝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2: 그렇죠. 잖아.
0: 예.
1: 감사할 것 잖나.
0: 예. 자, 조혜련은
1: 잘 것 잖나.
0: 아, 알겠어. 그냥 들어가세요. 이제 조혜련의 예. 노래입니다. 이거 힘이 난 거예요? 안 할까나?

0: 예. 아, 정답은 카카오였습니다. 네. 카카오. 예.
1: 아, 선물 저희가 10분 예, 초콜릿 예, 드릴 건데 예.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쉽다고 하면 진짜 쉬운 걸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1: 함정 안 파요.
0: 그렇죠. 저희가 예, 그래서 더, 아쉬워라. 더 안 놔요.
1: 그러니까요.
0: 예. 자, 두 번째 분 어떤 분이에요?
1: 매미입니다.
0: 매미요?
1: 2-3주만 살다 가는 거 주팍한테 네. 인사나 하고 떠날게요.
0: 아, 이제 지금 너무 더워서
1: 여름 매미.
0: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모기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1: 그렇죠, 예, 맞아. 예.
0: 자, 매미 씨.
1: 염소인가요?
2: 박명수의 라디오쇼 청취율이 좋은
1: 매미가 예. 우렁차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내일 하는데 매미가?
0: 뭐, 아 그렇지 이제 매미는 예. 이제 저 뭐, 아, 여름을
2: 매미도
0: 다
2: 더워요.
0: 아 더우니까 예예예. 예. 그 근데 설정을 어떻게 매미로 하신 거예요? 아 진짜 매미예요?
2: 매미 아니고 지팡이랑 통화하려고 할 이 뭐를 깨를 부리다 보니 매미밖에 없더라고 여름에.
0: 아 특별히 가진 저 재능이 없군요.
2: 네 재능이 없습니다.
0: 아 그래 차라리 이게 톡 까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예. 예. 매미가 좀 네. 어설퍼가지고 차라리 매미보다 애미가 난 것 같아요. 내 네 애미다 이게.
1: 아 뭐 여 매미 찢어지네요.
0: 예
1: 네.
0: 진짜 매미 찢어집니다 지금. 예. 그래요.
2: 아, 진짜 너무 덥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좀 건강 조심하세요.
0: 알겠습니다.
1: 아이고,
0: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 조심하지 말고 매미나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매미 씨. 맴맴 도네요. 맴맴 돌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아름다웠고요.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2: 네.
0: 네.
1: 1단계 치킨 상품권 걸려있고 OX 퀴즈고요. 셋셀 동안 그 안에 정답 말씀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봄에 모내기를 끝내고 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무렵. 농촌에서는 김매기가 한창이죠. 이 더운 여름에 농사짓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문제 드립니다. 김매기는 논이나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1: 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매기는 이제 잡초를 네. 뽑는 거죠. 혹시

0: 혹시 뭐 저 농사 지어본 적 있으세요?
1: 네, 있습니다. 친정에서 모내기도 해봤어요. 어디서. 아,
0: 모내기도 해보시고. 네. 네. 네. 집에 좀 저 친정 쪽에 땅이 좀 있나 봐요.
1: 네, 있어요. 어,
0: 좋으시게.
1: 부럽죠?
0: 예?
1: 부럽죠?
0: 예, 부럽습니다. 아, 좀 돌아오는 게 있나요? 매미 씨한테?
1: 네, 있습니다.
0: 그러면 쌀 같은 거는 좀 집에서 좀 보내줘요?
1: 살은 매일 뭐 공짜로 먹습니다.
0: 대박이네요. 그러면 저 벼농사 말고
1: 농사 일을 도와주죠.
0: 그렇죠, 그렇죠. 벼농사 말고 또 어떤 농사 또 하세요? 그러면
1: 벼농사 했고 옛날에는 그 부추 농사 있죠, 비닐하우스에.
2: 아, 부추.
1: 네. 많이 아버지 건강하실 때는 네. 부추 농사 많이 해가지고 예. 서울로 다 보내고 이랬어요.
0: 아, 진짜.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1: 이남 사녀.
0: 아이고. 나눠 먹으면 얼마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
2: 설마 그 말이 나올 줄이야.
0: 이남사녀는 좀 많네요. 그죠?
1: 아, 얼마나 좋은데요. 그 형제들
2: 사이가.
1: 사이가 좋아서. 예,
2: 우애가.
1: 서로 나눠 먹고 뭐. 예, 아이고, 참. 너무 좋아요.
0: 네, 네, 보기 좋네요. 전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네. 사이가 네. 너무 좋다고 하니까.
2: 질문하신 분, 너무 예. 무안하시겠어요?
0: 제가 굉장히 좀 무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합 기준에?
0: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1: 어렵지 않아요?
0: 예.
1: 그냥 그 치킨 먹고 떨어져요.
0: 진짜 보기 안 좋네요. 이남 사년대.
2: 치킨 먹고 떨어진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다.
0: 땅도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도박입니까? 먹고 떨어지게? 아. 자, 마지막 기회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1: 예? 1단계에서 포기할게요.
0: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2: 아유, 그래요.
0: 그럼 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먹고 떨어지세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예.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점심 예. 대박 나세요.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 모셔볼까요?
2: 아, 이분도 연결 정말 많이 시도하시는데요.
0: 네, 네. 어떤 분이죠?
2: 동갑친구 차승원이야. 퀴즈 풀고 싶다. 전화 줘라.
0: 예. 자, 차승원 씨.
3: 네. 차승원입니다.
2: 콜롬보 형사 아니에요?
0: 저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차승원 씨?
3: 신청 많이 했는데
0: 저기 뭐 하시...
3: 이렇게 전화를 안 주시면 화가 많이 나죠.
0: 좀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이고.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아, 이거 그냥 준비하신 거야.
0: 네, 이렇게 예, 본인 목소리가 하셨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나중에 저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 내가 먼저 한번 좀 고를게. 알았지? 자, 좋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다 엉망이에요, 지금. 자, 좋습니다. 문제 풀게요. 시간 관계상 문제 풀게요. 1단계는 치킨 상품권입니다. 예.
2: 자, OX 퀴즈예요.
0: 네, 네.
2: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객석에선 종종 파도타기 응원이 신나게 펼쳐지죠. 파도타기 응원을 영어권 국가에서는 멕시칸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3: X입니다.
0: X.
2: X 아닙니다.
0: 예, 또 가시네요.
2: 예. 본인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려드리지 못하고.
0: 예.
2: 아, 정답은 5가 맞고요.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시작된 응원법 멕시칸 웨이브입니다. 아쉽게 정답 못 맞추셨네요.
0: 그래요. 예. 자, 자.
2: 청취자 퀴즈를 드리고
0: 하나 드리죠.
2: 예, 인사를 예.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벌써.
0: 좋아요.
2: 10분 추첨해서 헤어 토닉을 보내드릴 텐데.
0: 네.
2: 잘 들어보세요.
0: 예.
2: 재밌는 문제예요.
0: 네.
2: 혹시 박명수 씨도 두피에 열이 많으신가요?
0: 아, 열이 많아요.
2: 저도 엄청 많아요.
0: 머리가
2: 많은데.
0: 빠져. 머리가 네. 빠져.
2: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두피 열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
0: 예.
2: 그 전설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의 두피 관리법이 요즘 들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베이브 루스가 여름철에 야구를 할 때 모자 안에 얼음에 차갑게 식힌 이 채소 잎을 넣었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알겠어요. 저 알아요.
2: 네. 잎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두피의 열을 함께 빼앗죠. 증발 냉각 작용 때문에. 자, 말 그대로 서양 배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배추, 2번 쌈무, 3번 곰취, 4번
0: 부들빼기요.
2: 자, 정답 보내실 걸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고요.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10분 추첨해서 헤어 토닉 드릴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착 붙이는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꾹 참. 메디힐 톤업 패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 이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청취자 퀴즈의 정답은요, 1번 양배추였습니다. 야, 양배추를 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덮고 다니면 조금 그 열 올라오는 게 좀 덜한 거 맞아요. 이거 저도 써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박효신의 노래예요. 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근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0: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내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4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에서 포항 방향으로도 척과구룡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나면서 일시적으로 통제됐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초정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벌말 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몸이 기억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몸으로 익힌 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이요. 그거 한번 배우면 오랜만에 타도 바로 타잖아요. 한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래 쉬다가 다시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몸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많은 일들이 바로 그 근육처럼 작동하지 않나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잊힌 것 같아도 어딘간 남아있습니다. 살면서 마음을 쏟았던 공부, 뭐 인간관계, 혹은 잘 안 됐던 경험들도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은 없는 셈이죠. 늘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같은 자리는 아닐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0: 중간에 그냥 뭐 거의 진성처럼 가성을 질렀죠. 확 갑자기. 데이빗 카버데일이라는 보컬리스트. 원래 그 딥퍼플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죠. 영국의 하드락 밴드 화이트 스네이크의 Here I Go Again으로 오늘 7월 21일 비가 오는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을 갈 거예요 라는 노래였어요. 이지선 씨가 첫 곡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정보 얻으셨죠? 네. 이지선 씨가 백사다 하셨나요? 화이트 스네이크 맞습니다. 조용훈 씨가 카메라 각도가 달라졌네요 하셨어요. 오, 눈썰미 있으신데요? 네. 새로운 PD가 와셔서 지금 이제 카메라 조정을 다시 했어요. 김윤숙 씨가 역시 선곡 브라보. 민 PD님 오래전 2020년 프리웨이에서 만나고 얼마만인가요? 오, 김윤숙 씨 기억하시는군요. 현은선 씨도 새로운 PD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호정 씨, 이윤자 씨, 뭐 홍정화 씨, 이현주 씨, 이소영 씨 뭐 전부 신계주 씨도 민희롱 PD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동안 애써줬던 우리 임병석 PD는 아침 7시에 갔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민일홍 PD가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첫 곡부터 이 저 파워가 느껴지죠. 제가 우리 임PD 할 때는 여러분들 선곡이 임PD 선곡을 까낸다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희롱 PD하고 여러분들 선곡 배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또 사연과 함께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씨, 비가 많이 내리네요. 모두들 안전하신가요? 백디 잠깐 보고 다시 일합니다. 귀 크게 열고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희롱 PD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저하고 개그 코드가 맞아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노세한 DJ라 맨날 밥을 먹어야 된다 방송 전에 그랬더니 선배님이 젊어서 노세노세 하더니 노세해졌군요. 그래서 예,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상 쓰고 계시나요? 천만 관객이 등을 돌리는 개그, 저구 개그감이 같아요. 기원전 개그,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산 기다려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절로 났던 얘기 물론 좋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아유 웃고 넘어가자, 웃고 털어버리자 했던 일 환영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아시죠?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자, 오늘도 문자 참여 샵 1061,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펑크 밴드 쿨 앤 더 갱이 노래한 조애나. 조애나,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이어진 노래는 0363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군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두아 리파가 노래한 레비테이팅. 당신과 함께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행복해요 라는 노래. 지금 사실 두아 리파가 올 5월에 결혼을 해서 글쎄요, 신혼 때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렇겠죠 뭐. 네. 남편이 그 캘럼 터너라고 영국의 배우죠. 네, 올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네요, 정보를. 예, 팝스타들 정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최정인 씨가 카메라 세팅 때문인가 백디 10년 더 젊게 나와요. 진짜요? 김명희 씨도 백디 저 젊어 보여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백디를 20년 더 젊게 각도를 잡았어요. 20년 젊으면은 아 30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4520님 12시엔 백뮤직 주파수를 마치게 돼요. 여기 일산 대화동 아파트 벽지 바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프로신가요? 프로 벽지러신가요? 아니면 아마추어면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낀다고 이거 벽지 바르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프로시겠죠. 유민수 씨,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빗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네요. 아, 저희 CCTV 아까 보셨군요. 여기 부산은 해 쨍쨍입니다. 아유, 더워라 하셨어요. 현은선 씨는 제주 계시는군요. 위쪽은 비가 오는군요. 제주는 해가 쨍 덥습니다.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예정이라네요. 지금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은 폭염 경보가 내린 지역이 많습니다. 박경민 씨, 저는 이 더운 날 냉동실 비운다고 감자탕 끓이고 있어요. 우와, 어떡해요. 열기가 확 올라올 텐데. 감자탕이 익어가는지 제가 익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위쪽에 오는 비가 남부지방에도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농작물도 시들시들해집니다 하셨어요. 네. 진짜 이게 갑자기 이쪽에 내리고 또 갑자기 안 내렸다가 그죠? 막 그렇습니다. 8689님이 속초 가시는군요. 비가 앞을 가려서 더듬이로 가네요. 아, 일단 라디오를 끄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 이거 위험합니다. 네. 오늘 민일홍 PD가 이제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요. 조혜영 씨가 백디 민일홍 PD랑 이름 합치면 백일홍. 진짜 그러네요. 백일홍. 백일홍 폈죠? 예. 네. 백일홍이 저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많더라고요. 두 가지 색이 합쳐진 백일홍도 있고요. 꽃이 백일 간다고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샤카칸이라고요. 미국의 소울 앤 펑크 가수죠. 홍영미 씨가 청하신 Through the Fire 준비합니다.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노래죠. 이어서 미국의 슈퍼밴드 토토의 노래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그 넓은 대지, 아름다움, 그리고 신비. 그 하늘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라고 노래하는데 정작 그때까지만 해도 밴드 누구도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7345님, 지난 주말에 일이 많아서 출근했어요. 근데 제 6살 딸아이가 현관에서 나가는 저를 보고는 엄마 얼마 벌으러 나가는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10만 원 벌어올게 놀고 있어 했더니 애기 엄마 60만 원은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합니다. 돈 개념도 없으면서 스케일은 사장급이죠? 딸 엄마도 하루에 60만 원 벌고 싶다. 그저 웃죠. 60만 원은 어디서 들은 걸까요? 사이즈가 큰 아이네. 8035님, 31개월 된 아이, 11개월 된 아가 두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첫째가 말이 많이 늘면서 자기 주장이 세졌어요. 저도 욱하는 마음에 야 이하은 하면서 성까지 붙여서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은데요. 오늘도 이하은 했더니 아이가 이 엄마 하면서 제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왜 이 엄마라고 했어? 물었더니 자기도 세 글자로 부르고 싶었대요. 육아는 힘들지만 아이들 덕분에 빈틈없이 행복한 날들입니다. 육아하는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이에요. 그냥 웃죠. 지난 일요일 제가 청계산 못 가고 유튜브로 2살, 9살 남자아이 둘 육아하는 걸 찍었는데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8월에 공개합니다. 1571님, 제 머리카락이 심한 곱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만 큰맘 먹고 스트레이트 펌을 하는데요. 소개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미용실 가서 펌을 했는데 아 여성분이 바쁘다면서 소개팅을 연기한 거 있죠. 여자분한테서 연락은 없고 비싼 돈 주고 파마한 머리카락이 서서히 꼬불꼬불 라면 머리로 바뀌고 있어요. 우퍼요. 제 생각엔요, 다음에 연락 오면 꾸미지 마시고 그냥 꼬불머리 처음부터 밀어붙이세요. 아니 그게 더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님 말고. 3275님, 저는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일해요. 아이들하고 단체로 오신 손님이 편의점에 오시면 보통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자, 먹고 싶은 거 각자 하나씩만 골라라. 아이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서 착착 올려놓으면 제가 하나씩 스캔해서 결제하고요. 계산이 완료되면 인솔하는 어른이 자, 이제 각자 자기 거 들어 출발하자 하는데요. 어제는 자기 거 들어 하는 말에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손님이 같이 온 아내를 안아서 살짝 들어 보이는 제스처를 하는 거 있죠. 덕분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센스장이 남편이신데 저질 체력 DJ 천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로맨틱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입니다. 엔싱크인가요? 보이밴드의 그 멤버였죠.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노래한 Can't Stop the Feeling이라는 노래. 그냥 우쭈에 이어서 들었어요. 행복한 이 기분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에서 느낌이 빡 오죠. 네. 자, 오늘도 그냥 우쭈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매일 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죠. 뭐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이현주 씨가 우리 아들은 가끔 장난칠 때 우리 현주 이래요. 25살도 넘은 아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머니한테 순자 씨 그랬죠. 설점식 씨, 이하은 아기 어머니 힘내세요. 장하십니다 하셨어요. 공감하시죠. 김병국 씨, 회사 이모께서 내는 싫어지면 지게차 싫어야 돼 하면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그게 급 생각났네요 하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혜영 씨가 방금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듣고 싶다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런 노래 들어줘야 할 듯 싶어요 하셨어요. 이니그마는 독일의 프로듀서죠. 미하엘 크레투가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월드뮤직 또 전자뮤직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해서 만든 근사한 노래예요. 순수로의 회귀 뭐 그런 제목인데 대만 원주민 그 전통 노래가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허야 허 그렇게 이렇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마음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나름껏 살아라는 얘기죠. 한 곡 더요. 9378님이 또 방금 청하셨네요. 패사보이스의 It's a Sin. 팔순의 우리 엄마 비가 쏟아지니까 기분이 껄쩍지근하다 하시면서 신나는 노래 틀어달라 하시네요. 패사보이스의 It's a Sin. 영국 듀엣이죠. 패사보이스. 돌아보면 늘 죄책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억압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번개가 치면서 그건 죄악이야. 아주 임팩이 세죠. 네, 두 곡 이어 듣습니다.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

0: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는 참 긴데 임백천의 백뮤직 한 시간은 좀 빨리 가죠. 동의하시죠?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2부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1부 끝곡 전하면서 저하고 2부로 가시죠. 스위스의 남성 듀엣이에요. 더블이 노래하는 Captain of Her Heart라는 노래인데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헤어지지 않을 거고요. 돌아오기만을 외롭게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일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범서 2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요. 이 여파로 울산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면

왕지원 터널 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덕수산패 갓길에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요. 이후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서창 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후주가 아주 긴 노래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바비 콜드웰이 노래한 What You Won't Do For Love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7월 21일 비가 많이 오는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물론 지금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중부는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랑 노래입니다. 이도원 씨가 백뮤직 들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유유유유 하셨네요.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억지로 일하면 시간 진짜 안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동훈 씨가 과일과 샌드위치 먹으며 들으니까 더 좋은 선곡들 하셨네요. 아니에요. 오징어 삶은 거, 김치 부침 게, 또 김치 부침 게 오늘 많네요. 대왕 문어, 대왕 문어도 있어요. 막걸리 한 사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열고하고 있는 이 먹거리들이 여러분들 오늘 사연 중에 다 이렇게 있는 얘기들입니다. 비 오는 날 뭘 먹어도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름은 항상 이중고죠. 덥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폭우에 덥기까지 한 거죠. 근데 오늘은 대한민국 날씨가 둘로 나뉘어졌네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에는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남부는 햇볕 쨍한 날씨에 덥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의 안녕을 살펴야 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세요? 자, DJ 천이는 2부에도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를 오락가락하지 않게 잘 다독여드리겠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어요. 굳이 뭐 영어로 안 쓰셔도 돼요. 기억나는 만큼만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알아들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0: 100원 KBS 어플리케이션 귀여운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콩을 꼭 깔아주세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쓱딱 꼽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6: 이영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따,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노래 세 곡 쭉 듣고 왔습니다. 오스에 지금 비 오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막 손을 흔드네요. 저 할아버지 누굴까? 소리 질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가브리엘이 노래한 Out of Reach. 아무리 애써도 당신은 내 손 닿는 곳에 없네요. 이제 당신을 보냅니다. 라는 좀 슬픈 가사예요. 영화 브리짓 존스 일기의 OST죠. 이어진 노래는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크리스티나 아귤레라의 What a Girl Wants.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한 선물도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방금 끝난 노래 쉐이저 파트, 미국 밴드입니다. 쉐이저 파트의 Stranger by the Day였어요. 우리 날이 갈수록 낯선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함께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어. 라는 네. 이것도 역시 좀 쓸쓸한 가사네요. 비 오는 날은 웬만한 음악이면 다 이렇게 분위기 있고 좋죠. 네. 이선영 씨가 귀여운 소리 나네요. 오스 앞에 지금 방학 맞은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3572님이 백천님 울산도 햇볕이 뜨거워요. 지금 울산 하늘 사진 보내드립니다. 해서 봤더니 세상에 파란 하얀 구름 정말 가을 하늘 공활한 듯 사진이네요. 서울은 지금 흐린 하늘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를 좀 그쪽으로 보내고 싶네요. 그죠? 오서영 씨, 이 무더위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어요. 전쟁입니다. 아유, 그렇죠. 하얀 전쟁 중이죠, 지금. 이재은 씨, 안녕하세요, 백천님. 저번에 우연히 들었는데 근무 중에 청취가 어려워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또 방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재은 씨. 비가 많이 내리네요. 사무실에서 차분히 후식 커피 마시며 30분 정도인데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재은 씨,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한숙경 씨, 서울 상암동 비와요. 콩 들으면서 콩 까요. 매일 듣기만 하다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 하셨는데 그럼 오늘 저녁은 콩밥인가요? 콩밥 드시겠네요. 이거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4121님, 점심 식사 후 의자에 팔 걸치고 누워서 임백천의 백뮤직 듣노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앞사람 어디 간 거죠? 네. 앞사람 의자에다가 발 걸치고 여주연 씨 병장 아들이 휴가 나왔대요. 저녁에 고척 도움 가서 야구 보고 온대요. 밤늦게야 얼굴 보겠어요. 아마 휴가 이제 끝나고 들어가는 날 얼굴 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고척 도움이면은 이 우천시 뭐 연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천장이 있어도 그죠? 정상 진행이 될 텐데 오늘 고척돔에서는 나이트 경기가 삼성 라이온즈하고 키움 히어로즈군요. 예, 어느 쪽 팬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팀 응원하고 서포트하고 그 참 보람 있고 좋잖아요. 그죠? 예. 6327님 백디 어제 저녁에 대딩 아들과 다퉜어요. 안과 검진 같이 가기로 했는데 못 간다니까 짜증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쓰레기 버리는 조건으로 같이 간댔는데 본인도 쓰레기 안 버렸으면서 아, 기빨려. 아니, 지가 먼저 저 계약 위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시하세요. 네. 정윤석 씨가 왜 자꾸 소개 안 하냐고 계속 사람분들이. 근데 정윤석 씨가 가끔 사연 주시는데 백천영님 가까이 보니까 진짜 못생겼네요. 안과 안 가도 되죠?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러니까 내가 소개 안 하죠. 다 보고 있어요. 정윤석 씨. 안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케니 로저스. 뭐 미국의 전설의 칸츄리 가수고 배우죠. 케니 로저스의 Through the Years라는 노래 준비됩니다. 오랜 세월 당신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줬어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은 행복했고요. 라는 노래. 이어서 미국의 칸츄리 가수고 역시 소울 가수입니다. 리타 쿨리지의 노래 I'd rather live while I'm love라는 노래인데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기 전에 떠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리타 쿨리지의 남편이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이었죠. Kenny Rogers, Through the Years, Rita Coolidge, I'd rather live while I am loved.

사람이 참 손가락 지문 다 다르듯이 목소리도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네. 아, 최고의 노래입니다. Through the Years 박정미 씨. 정순아 씨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하셨고 6306님은 이렇게 백뮤직 들으며 버스 타고 하염없이 가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저 여기서 내려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언제쯤 얘기야 이게. Kenny Rogers, Through the Years. 그리고 Rita Coolidge의 목소리,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두 곡이요 듣고 왔어요. 최경란 씨가 백디 왼쪽 얼굴이 더 예쁘시구나 하셨어요. 예쁘다고요? 가까운 안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씨가 대학가요 이제 노래할 때 엊그제 같은데 세월 빠르네요. 잘 듣고 있어요. 건강한 여름 되시길. 네, 배영 씨도요. 황성식 씨는 새로운 PD 오셨으면 별명 잘 짓는 우리 백디가 조만간 별명을 짓겠네요. 기대가 돼요 하셨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하고 문일홍 PD하고 합쳐서 백일홍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백일홍 PD라고 할까요? 그럼 성이 백씨가 되는 건데 그건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지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 있으면 별명 같은 것도 짓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 지금부터 불러드릴 텐데요. 4524님이 부모님 생신 선물로 백천형님의 생일송을 불러드리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바이올린으로 연습해서 같이 합주하려고요. 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근데 봉투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뭐 직접 불러드렸다, 뭐 직접 연주해봤다 이런 사연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예전에 저작권 협회 등록 안 됐습니다. 마음껏 이용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세요. 공짜입니다.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이현서 씨가 오늘 생일이시군요.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이 만나는 미역국으로 깜짝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오, 사랑꾼이네요 남편. 8821님, 저희 형부가 요즘 회사에 큰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오늘이 생신이신데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막내 처제가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생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성함은 심승기입니다 하셨고, 방경희 씨는 아들 김범수의 생일입니다. 지난달에 취업도 해서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죠. 마른 편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밥도 잘 먹고 살도 좀 붙은 것 같아서 한심은 났죠. 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범수 엄마가 생일 축하해. 왠지 노래를 잘할 것 같은 아들이네요. 2184님 제 생일에는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출근해서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매일매일 백천님과 생일송을 합창하고 있는 저 노안순입니다. 0692님은 큰딸 김지영의 생일입니다. 큰 눈이 예뻤던 우리 딸이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살림과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도 잘하는 국민 효녀예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하고 엄마가 사랑한다 하셨네요. 5937님은 며느리 36번째 생일입니다. 손자 둘씩이나 건강하게 이쁘게 키우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이지혜 생일 축하해. 진짜 슈퍼맘들이 너무 많으세요. 신명진 씨도 며느리 혜린 씨의 31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자, 이제 축하송을 불러드리죠.

오늘은 안순 씨, 지영 씨, 지혜 씨, 혜린 씨 생일 축하합니다. 프랑스의 디스코 그룹 산타 에스메랄다의 노래를 안재영 씨가 청하셨네요. 가끔 내가 실수하고 차갑게 보여도 오해하지 말아줘요라는 노래예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산타 에스메랄다의 노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에 이어진 퀸시 존스가 프로듀서한 음악이죠. I Know Korea. 당신은 날 완전히 사로잡았고 내 마음은 오직 당신만을 원해요 라는 노래. 보컬은 찰스 메이와 패티 오스틴이 노래한 거예요. 1208님이 기분이 완전 거시기 했는데 노래 들으며 다림질한 것처럼 서서히 펴지고 있어요. 땡큐 베리 머치. 한글로 영어 이렇게 적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1208님. 다림질 잘 됐군요. 아유, 저희 음악이 그렇죠. 그죠? 이정숙 씨. 백빈님 미용실 다녀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지 소갈머리도 안 보이고 어려 보이고 카메라 각도가 이전보다 보기 편하고 좋다고요. 예,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인상이 바뀌는군요. 오늘 저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594님이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을 청하셨네요. 백디 저 마트 계산원이에요. 점심시간에 항상 백천님 방송 들으며 점심을 먹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죠. 네, 진짜 멋진 밴드죠. 활동은 얼마 안 했는데 히트곡이 엄청 많은 미국 밴드입니다.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겉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엔 슬픔이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 당신도 그런 적이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에 이어진 여성 락밴드죠. 고고스가 노래한 Vacation이었습니다. 광고 잠깐 듣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박봉용 씨가 오늘 끝곡 네 당첨이 되셨네요. 그야말로 신청하신 샬린의 노래 I've Never Been To Me 들으면서 마쳐요. 오늘 새로운 우리 민인홍 PD하고 함께했어요. 내일 낮 12시에 임백천의 백뮤직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빗줄기가 차츰 약해지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의 호우특보는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고 도로 곳곳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는 절대 무리해서 통행하지 마시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만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주원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이강렬님께서요, 라디오를 듣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하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도 오후 2시만 되면 힘이 나요. 우리 반짝이분들의 사연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반짝이분들과 함께하는 매일 2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짝이분들도 응디 꽉 잡고 놓지 말아주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박혜신의 꽉 잡아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동근님께서 은가은 은가은 응디 응디 아싸 파이팅 이 음이 맞나요? 글로 봤을 때는 이런 음이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0585님께서 응디 화성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은비투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서울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어가지고 애기랑 같이 비 오는 거 구경하고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돌리고 제습기 돌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박명숙님께서 응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엄청 퍼부어요. 퇴근길 걱정돼요. 모두 비조심 안전운전하세요. 아휴 정말 이 비가 적당히 이렇게만 딱 와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정도 비가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습하지 않고 지금 되게 덥지 않고 비가 시원하게 내려가지고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내리면은 이제 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는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1부는 반제이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오늘 손 한번 잡아주이소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비난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제하의 삼바 파티였어요. 자,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이성호님께서 응디 경산 반짝이에요.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응디는 낙지볶음 좋아해요. 마눌님이 몸보신으로 산낙지볶음 만들어줘서 맛있는 점심 했네요. 우리 아내가 요리를

먹고 깨소금 철철철 뿌리고 참기름 싹 둘러가지고는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죠. 거기다가 무쌈, 무쌈에다가 이렇게 딱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유, 와이프분이 또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61160님께서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상승하던 찰나 응디 목소리 들어서 해피해피합니다. 아, 덥죠? 더우면 이게 불쾌지수가 진짜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이동구님께서 여기는 안산인데요. 세차게 내리던 비가 지금 조금 그치는 듯하네요. 아까는 천둥까지 치더라고요. 오늘 오후도 응디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아, 천둥 번개. 천둥이 먼저 치나 번개가 먼저 치나? 천둥이 먼저 치죠. 구르릉 하면은 5초 있다가 바바. 그죠? 아닌가? 번개가 먼저. 번개가 팍팍 하면 5초 있다가 맞다. 천둥이 나중이다. 천둥이 두둥둥. 그래죠. 옛날에 한번 그거 몰랐을 때 누가 그랬죠? 누가 이렇게 5, 4, 3, 2, 1 하니까 두둥둥 해가지고 어?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그걸로 한참 재밌게 놀았었는데 아무튼 무섭긴 무섭습니다. 미소가은님께서 응디 오늘 옆집 할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간장게장을 주고 가셨어요. 그동안 혼자 있는 당신을 오며 가며 챙겨주어서 고맙다고요. 할머님 안 보이면 벨 눌려서 확인하고 먹을 거 챙겨드렸거든요. 할머님이 주신 간장게장 살 발라서 게장 비빔국수 해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옆집 할머니 이사 가셨군요. 아유, 시원섭섭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웃에 그렇게 누군가가 들여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참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부디 어딜 가시든 또 좋은 이웃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간장게장 싹 발라가지고 비빔국수 제대로 드시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최재명의 흥이나 내보자, 김중현의 우리 정이,

최지명의 흥이나네 보자, 김중현의 우리 정이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세요. 신영숙님께서 응디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찾는데 이게 평소에는 잘 보이다가 꼭 찾으면 숨바꼭질을 해요. 남편한테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언제 들어올런지 에휴. 왜 없을까요 진짜? 어디 갔을까요? 아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파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거 어디나

아, 그니까, 아, 나 봤는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오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요 눈앞에 여기 또 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남편분, 허리 아프시대요. 빨리 오세요. 아유, 파스라도 빨리빨리 붙여야죠. 저도 진짜 요즘은 비 올 때는 무릎이고 허리고 파스 없으면 안 돼요. 강희선님께서 일자리 알아보면서 우울해하다가 기분 전환하려고 달콤한 핫케이크 준비 중이에요. 아짜!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원래 이 달콤한 거 먹으면은 참 우울했던 게 좀 사라지긴 합니다. 특히나 핫케이크 너무 맛있겠네요. 생크림에다가 싹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김영수님께서 집 주변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제초 작업하고 들어와서 쇼파에 누워서 응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더니 어지럽고 힘드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쉬어야겠어요. 여기에 달콤한 핫케이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달달한 거 하나 드세요. 땀 너무 많이 흘리면은 어지러워요. 그 당 떨어져서 그래요. 달달한 거나 뭐 아니면 커피나 뭐 마실 수 있는 거나 먹을 수 있는 거. 물이나 아무거나. 더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 더운데 제초 작업 하시면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배가영님께서 응디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회사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아기가 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따가 퇴근하자마자 아기 하원하러 데리러 갈 건데 그땐 비가 조금 오면 좋겠어요. 초보 운전은 비가 무서워요. 아, 차를 끌고 또 아기를 데리러 가시는군요.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보고 싶을걸요. 저도 지금 우리 서원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하진 않을까, 그쵸? 얼른 끝나고 가야죠, 뭐.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 반지의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나훈아의 잡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집 아들은 말이 없어도 너무 없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이것뿐이라니까. 나는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좀 듣고 싶다고. 내 욕심이 좀 너무 과한 걸까?

0: 집에 감자가 너무 많네. 아 이거 좀 지나면 시들 것 같은데. 오늘은 뭘 만들어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아휴 아들한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볼까? 아들 배 안 고파?
1: 어
0: 배 안 고프다고 아님 배가 고프다고 어가 무슨 뜻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봐. 어? 아들
1: 어 고파.
0: 아 대답 한번 듣기 참 힘들다. 알았어 엄마 감자로 뭐 만들어줄게. 근데 엄마가 좀 고민이 되는데 감자로 뭘 만들면 좋을까? 감자 된장국 만들까? 아니면은 감자 수제비? 감자 조림은 너무 많이 했고. 아 감자전 좀 구워볼까 아들? 감자전 어때? 좋아?
1: 오
0: 오케이 그럼 감자전으로 결정. 일단 엄마가 감자를 강판에 갈 거야. 양분을 가득 채운 다음에 찹쌀가루 살살살살 뿌리고 그 다음에 부침가루도 살살살살 뿌릴게. 그 다음에 달걀 톡 깨뜨리고 소금 한 꼬집. 여기서 식용유를 좀 섞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거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을 달궈야지. 그리고 한 주걱씩 퍼서 후라이팬에 올린 다음에 지글지글 소리가 나도록 굽는 거야 아들. 맛있겠지 어? 그치? 맛있겠지?
1: 어
0: 아휴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런 걸 바로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거야.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니까. 아들 감자전 완성이다. 얼른 먹어봐. 어때 맛있지. 아 왜 반응이 없어. 맛있지.
1: 어
0: 아휴 반응이 이게 다야. 아들 엄마가 불 앞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 좀 더 다양한 반응 없어? 진짜 감자전이 고소하고 뭐 바삭하던 뭐 이런 거 담백하고 뭐 이런 거 어때? 그래 오늘도 대답은 역시 한 글자구나. 그래도 접시를 싹싹 비운 거 보니까 엄마는 힘이 난다. 아들 다음번에 제발 더 화려한 리액션 부탁해. 알았지?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홍자의 왜 말을 못해 였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 뭘 먹을래? 어. 어디 갈래? 어. 이거 좋아? 어. 저거 좋아? 어. 근데 제 동생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 제 동생도 사춘기 시절에 남동생인데 이거 먹을래? 이렇게. 어. 이거 할래? 어.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그냥 진짜 저음이거든요. 제 동생도. 근데 진짜 그 낮은 저음으로 어.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 말 좀 크게 대답 좀 해! 이러면 대답했잖아. 어, 막 이래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들은. 신준영님께서 어. 이사육군님께서 하, 우리 집 아들인 듯. 그러니까요. 어느 애 아들든 다 비슷한 것. 김두래님께서 우리 집 아들도 그래요. 바라지 마요. 주은수님께서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 큰 아들은 과묵하고 작은 아들은 애교가 많거든요. 저희 신랑도 약간 딸 같은 아들이거든요. 어, 어머니한테 뭐 그냥 단답형으로 안 하고 막 제자 어머니랑 엄청 수다 잘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성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좀 약간 딸 같은 아들이 있고 어, 아들 같은 아들이 있고 장은희님께서 라고 대답하는 것도 고맙네요. 우리 아들 사춘기 때는 아예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라. 9986님께서 근데 어머님이 표현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요리하는 것도 다 설명해주시고. 아, 그 좀 어 만약에 뭐 어머님도 좀 그냥 뭐 먹을래? 그래서 어 감자전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감자도 먹을래? 이거 할까? 저건 할까? 어 대답 좀 해줘.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더 어 이렇게 되는 건가? 어머님이 좀 표현이 풍부하신 분 같기는 해요. 그죠? 8959님께서 우리 신랑이랑 아들들은 제가 맛있지? 하면 항상 먹을만해 라고 대답해요. 근데 먹을만하다라는 말이 극찬이래요. 아 나 이거 진짜 기분 나빠요. 저는

먹을만해가 뭐예요? 먹을만해가 맛있다라고 해야지. 먹을만해는 뭐야? 그냥 맛은 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뭐 먹는데가 뭐 먹을만해 이런 거 같잖아요. 아니 그 맛있다 세 마디 그 뭐 그 돈 들어요? 그냥 어 맛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맛있다라는 말 듣고 싶지. 그 불 앞에서 더워 죽겠는데 그 요리를 그렇게 했는데 어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 오 맛있어 이거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그 1초면 되는데 먹을만해가 뭐예요? 먹을만해가 좀 맛있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삼시세끼 그 차리는 게 메뉴 선정하고 그거 장보하고 그거 요리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죠? 맛있어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드라마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유진표의 천년지기,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유진표의 천년지기 그리고 이혜리의 아이조아라였습니다. 장기래님께서요. 오늘따라 빛나는 트로트에서 나오는 노래가 더욱 좋네요. 저는 수영 갔다 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된장찌개 쓱쓱 비벼 먹으라고요. 만나겠죠? 수영 갔다 오면 사실 뭘 먹어도 수영하고 먹는 거는 뭔들? 뭘 먹어도 꿀맛이죠. 아유, 맛있게 드세요. 된장찌개 쓱쓱 비벼가지고. 혹시 총각무 있으면 그거 싹 해가지고 깨물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텐데. 맛있게 드세요.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태진아의 동반자.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박지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어두시 좋아 반짝이도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1: 0256님께서요. 응디 밭에 가서 들깨밭에 있는 풀 메고 옥수수와 고추, 가지, 양배추, 콩, 호박에 호박잎 가져왔어요. 저녁은 푸짐하게 잘 먹을 예정입니다. 크, 1년 동안 고생하신 거 이제 싹 수확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에, 맛있게 드세요.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올게요. 1부 끝곡으로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엔 10에서 6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남 서해안엔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 철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서하남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 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대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서밀양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원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는 화서에서 내서 2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수민정님께서 은간이모 안녕하세요. 은간이모 귀여워요. 팬이에요. 우리 민정양이 더 귀여워요. 예. 강성래님께서 항상 즐거움을 주는 은간 가수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구독자 한 명 올려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래님 자주자주 찾아오세요. 양승록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 광명입니다. 응디가 아까 서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전에 있는 우리 손주 보고 싶네요. 광명에서 대전까지 아 거리가 조금 있네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가야죠. 네. 손주가 참 좋아하겠어요. 가면. 그죠? 자,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비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101님께서 응디, 저 며칠 전에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거 있죠?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분은 괜찮다는데 지금도 등골이 오오오 싹 소름이 돋네요. 이런 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달래면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춘길의 이리 오너라 신청할게요. 저 며칠 전에 경험했잖아요. 진짜로. 와, 이게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될 거라고는. 근데 진짜로 그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여기 쓰다가 저기 쓰다가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쓸 거를 다른 단체 채팅방에 썼는데 아니 뭐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쓰고 엔터치고 쓰고 엔터치고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숫자가 다른 거예요. 앞에 이제 숫자가 뜨잖아요. 3이어야 되는데 막 2예요. 그래서 응? 그리고 제가 단체 채팅방의 제목을 봤는데 다른 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삭제를 하려면 또 엄청 눌러야 돼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아니 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항상 실수했다는 친구한테 정신 좀 차려. 아니 그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보고 쓰는 거야 이랬거든요. 안 보이더만요. 안 보여요. 쓰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와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몇 시간을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와 이런다고? 와 이렇게 된다고?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제 자신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더만요. 그래서 참 잘 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뭐 부장님 과장님 뭐 이런 거 뒷담화하고 있었는데 그 방에 보냈다는 분 많으시잖아요. 진짜 잘 보고 보내셔야 돼요. 그게 헷갈리더만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2195님께서 여기는 생선가게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만 빼고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 버티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남양주 벌레입니다. 늘 장갑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사연을 자주 보내지는 못해요. 그래도 오늘은 큰맘 먹고 장갑 벗고 신청곡 보냅니다. 김용빈의 감사 신청할게요. 아, 생선가게에서 또 보내주셨네요. 와,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만 쉬시나 봐요. 일요일에도 그 애플리케이션 콩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는데 일요일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건 또 제 욕심인가요? 왜냐면 일요일에도 참 재밌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장갑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있으시면 사연 보내기 힘드시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큰맘 먹고 벗을 때 꼭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손 한번 잡아주실 수로 돌아옵니다. 춘길의 이리 오너라, 김용빈의 감사.

매년 여름이 힘들고 매년 돌아오는 겨울이 힘들지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올해가 제일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아직 한창 젊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요, 힘들 때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소리내서 얘기를 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반제분들도 참지 말고요. 걱정, 고민, 하소연, 푸념 등등 이곳에 다 털어놓으세요. 응디가 다 품어드릴게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안녕하세요. 반지기 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 있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환자분들의 걱정, 헛소연, 고민 바로 만나보죠. 장명근님의 사연이에요. 응디 누나, 저는 오늘 따끔한 질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원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자격증 공부 중인데요. 1점 차로 필기시험 떨어진 이후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졌습니다. 자꾸 핸드폰으로 손이 가네요. 1년에 몇 번 없는 시험이라 이번에 놓치면 또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응디 누나가 정신 차리라고 야단도 쳐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 많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아, 너무 요구사항이 많나요? 그래도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KBS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라디오 DJ를 맡고 있어서요. 진짜 제 성격대로 명근님께 질책을 해드리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이 필요해요. 사실 진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핸드폰을 만져 지금? 지금 핸드폰 만질 시간이야 지금? 그럴 텐데 사실 저도 뭐 예전에는 자꾸 휴대폰에 손 가고 TV도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고 뭐 자기 개발 하라고는 하는데 뭐 막상 그게 잘 안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아, 그때 진짜 놀지 말고 뭐라도 준비해 놓을 걸. 아, 그때 놀지 말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을 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휴대폰 진짜 그 제가 뭐 일 때문에 올려야 되는 SNS 할 때 말고는 거의 안 봐요. 그리고 아기 분유 뭐 이런 거 등록할 때 필요할 때만 하고 뭐 카메라 찍어야 될 때 뭐 이런 거만 찍지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진짜 그 대충 뭐 동영상이나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 날 때 곡을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가 잘 안 됐던 부분 연습하거나 뭐 진짜로 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근데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딱 있을 겁니다.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또 놀게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뭐 시험 떨어지면 되죠. 그리고 뭐 일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돈 없으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지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좋은 미래를 안 그리면 됩니다. 미소가님께서 조금만 쉬시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1점 차로 떨어진 거 꼭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응원해요. 응원하죠. 근데 1점 차로 떨어진 건 참 아깝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쉴 때가 아닙니다. 예, 김하정님의 사연이에요. 응디, 제가 최근에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질문들이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시작은 넌 연봉이 얼마니? 하고 묻더라고요. 응? 순간 좀 놀랐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같이 쇼핑을 하는데 제가 좀 비싼 걸 봤더니 그 친구가 너 월급 올랐어? 하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생각했죠? 그런데 결론은 선 넘는 질문을 자꾸만 하는구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솔직히 불편하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반지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그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그 선 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못할 뿐더러 그 성향이 좀 안 맞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 넌 연봉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 얼마? 너는? 오, 와, 많이 번다. 뭐 비싼 거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데 오, 너 월급 올랐어? 아니, 그냥 돈 없는데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 월급 올랐어? 라고 했는데 뭐야. 이런 말은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두 분이 성향이 안 맞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최근에 새로 사귄 친구니까는 거기까지 하고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나가 선을 넘는다 생각하고 거슬리기 시작했다면 이 다음에 이제 대화 이어나갈 때도 어차피

그분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슬리지 않을까. 설점식님께서 근데 다른 사람의 연봉이 왜 궁금한가요? 그 궁금할 수도 있죠. 그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나 너는 1년에 얼마, 1년에 보통 얼마 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게 많이 벌어도 적게 번다 그러고 적게 벌 때는 많이 번다고 좀 이렇게 올려서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0032님께서 저는 살짝 얘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친구분은 그게 선 넘는 질문인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편하다고 말을 했는데 또 안 바뀐다. 그러면은 그 오는 스트레스가 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성격은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하고 그냥 쳐내는 스타일인데 뭐 선을 확실히 탁 말해서 그 사람하고 그 나머지 선 넘는 거 말고는 나머지가 너무 잘 맞는다 이러면은 뭐 말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얘를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빨리. 홍정원님께서 그리고 아까 공부하신다는 분 있잖아요. 우리 남편도 국가고시 2차 시험 일요일에 끝났어요.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하니 번아웃이 세 차례 정도 왔어요. 그래도 노력은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반제분들이 이렇게 따뜻해요. 저는 공부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격증 안 따고 그러면 일 없고 그러면 돈 없고 그런 거죠 뭐 이랬는데 우리 반제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겠네요. 진짜로요. 힘들 때는 힘들 때 있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한번 화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천록담의 태클을 걸지마.

윤신의 공부합시다. 천록담의 태클에 걸지마 듣고 왔습니다. 최정희 님께서 노래가 무서워서 지금 당장 공부해야 할 듯.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자, 반주의 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 따뜻하게 손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태식 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엄마가 저의 SNS를 너무 열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며칠 전 바다에 놀러가서 사진 한 장 올렸더니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누구랑 갔어? 좋냐? 엄마는 왜 안 데려갔어? 깜짝 놀란 저는 아, 친구들이랑 잠깐 바람 쐬러 왔어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엄마께서 친구들은 그렇게 잘 만나면서 엄마는 한 달째 얼굴도 못 보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명한 삼겹살 집에서 밥 먹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3분 만에 띠링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랑 먹어? 맛있어? 부모님 생각은 안 나니? 엄마는 오늘 김치찌개 먹었는데.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고기가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SNS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요즘 사진 안 올려? 어디 아픈 건 아니지? 회사 힘든 거야? 사진을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먼저 드는 생각이 사진 찍자가 아니라 이거 올리면 엄마한테 또 연락 오겠는데 입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라고 하는데 엄마의 메시지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 읽으면 왜 안 읽어? 읽고 답장을 늦게 하면 무슨 일 있는 거야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뭐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디 반짝이 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SNS 친구를 끊자니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여행 맛집도 실시간 보고를 하는 기분입니다. 혹시 저처럼 엄마 때문에 SNS 올리기 전부터 눈치부터 보는 30대 자녀 계신가요?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왜 이거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엄마 외로우신가 봐요. 그죠? 엄마 엄마가 아들 보고 싶은가 봐요. 예? 아들도 보고 싶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냥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전화를 드리세요.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전화 드려서 식사하셨어요? 저는 삼겹살 여기 맛집이라서 해서 왔는데 다음에 엄마랑 같이 와요 라고 해서 시간 내서 엄마랑 같이 가고 그렇게 하시고. 근데 뭐 SNS를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보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어 뭐 어디랑 누구랑 갔어 궁금하니까 연락하시는 거고. 김두래님께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뭐 어머니가 보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이거 올리는 거 너무 답장을 막 계속 하니까 내가 이거 사진 올릴 때마다 조금 부담스럽긴 해 라고 좀 좋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머니는 그거를 보면서 아 아들이 싫어하지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안기영님께서 우리 엄마 같다. 황은숙님께서 엄마 나 엄마가 다른 것에 재미있는 관심거리가 필요한 듯요. 어머니한테 뭐 노래 교실 같은 거를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취미 같은 걸 소개시켜 주거나. 박정란님께서 아유 아드님이 착하시네. 그러니까 이거 뭐 올리기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연락 먼저 해보세요. 홍정원님께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자녀분 스트레스 받아요. 외로우시면 저희처럼 은비트 들어오세요. 아 은비트를 좀 소개해보세요.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만 올리는 거야. SNS. 라디오 듣는 시간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아 근데 어머니 나 마음 아프다. 같이 좀 데이트도 한 번씩 하고요. 엄마 제가 이거 올리면 이거 올린 거 다음에 같이 가고 이럴 테니까 너무 나한테 막 연락 오고 너무 막 연락을 막 바로바로 오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데이트도 하고 전화도 먼저 드리고 그래 보면은 어머니가 좀 덜 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지분을 위해서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어요. 제목은 엄마 전화 눈치 보여 너무 힘들었어. 한번 들어봅시다.

엄마 전화 눈치 보여 너무 힘들었어 듣고 왔습니다. 이민지님께서 노래 좋네. 황은숙님께서 요런 딱 어울리는 노래도 있었군요. 아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박PD님께서 사연 맞춤 노래를 AI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원혜진님께서 어머니 그러다 아들 결혼 못해요. 어머니가 다른 취미가 생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연숙님께서 우리 아들은 저 차단했어요. 아 근데 차단했는데 상처 안 받으셨어요? 현숙님? 송민걸님께서 저는 2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아침마다 짧지만 매일 전화통화합니다. 부모님은 다 궁금하시고 외로우신 거예요.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지시도록 해보세요. 라디오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고 반려동물도 참 좋아요. 김은숙님께서 엄마한테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박영웅님께서 노래는 신나는데 가사는 짠하네요. 근데 진짜 라디오 이거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그 라디오를 제가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반짝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시면서 좀 놓아주어야 하는 법도 좀 배우실 것 같고 제가 참 그 어떤 분의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20살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 독립체이기 때문에 내 품에서 놓아줘야 한다. 그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면 놓아주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우리 어른이 돼도 배워야 할 게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됐을 때의 엄마 아빠는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라디오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기서 우리 반짝이분들의 얘기도 듣고 어머님도 내가 좀 그랬구나 라는 것도 배우실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이랬구나 하는 것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쵸? 콩앱 한번 깔아드려보세요. 아무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랑 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 하동근의 오늘도 웃고 가자.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 하동근의 오늘도 웃고 가자 듣고 왔습니다. 9782님께서요. 응디,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0: 점심 메뉴 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막내거든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오늘은 뭘 먹으면 좋지? 제육볶음, 냉면, 소불고기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한 건데 팀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 두 배, 세 배 받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디와 반자이분들의 조언과 꿀팁이 필요합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막내를 시켜요, 진짜? 아니 저도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밥 메뉴 고를 때 한 두세 시간 걸려요. 정말로.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메뉴 고르라는 게 제일 싫어.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고 하는 말도 싫어요. 난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골라요. 본인들이 먹을 거는 왜 막내한테 막 이걸 미루고 그래요. 일단은 그 인터넷에 그 전매추 뭐 이렇게 점심 메뉴 추천 이렇게 치면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거기서 또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요. 거기서 일단 고르시거나 아니면은 돌림판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 김두래님께서 메뉴 적어서 돌림판 돌려요. 그리고 3325님께서 사다리 타시기 하면 어떨까요? 내 말이 이메리예요. 내 말이에요. 흥분했어. 만약에 뭐 제육볶음, 소불고기 딱 간단하게 뭐 한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김치찌개 이렇게 세 가지만 딱 해서 저는 이렇게 메뉴로 오늘 골랐고요. 여기서 사다리 타기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이러면서 없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먹었는데 막, 어? 소불고기? 뭐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넘쳐 받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박영웅님께서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세요. 노재웅님께서 응디 화났다. 진짜 이런 거 막내 시키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람이. 진짜 이 사다리 타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메뉴를 딱 세 가지만 아무거나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넣고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운명에 맡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힘내세요. 자 저는 이쯤에서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2: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요. 차지연의 고독한 연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도로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빗물 웅덩이도 예상보다 깊을 수 있고 평소 멀쩡하던 도로에서도 낙하물이나 토사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 구간은 절대 무리해서 진입하지 마시고 위험이 보이면 즉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창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임고 4터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청통 와촌 부근에서 3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동여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4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는 SF 영화 볼 때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중력도 없고 광활한 우주공간에 나 혼자. 생각해보면 그 공포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떠들썩한 소음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죠. 너무나 조용한 건 생각보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숲속에 갔는데요. 새소리, 바람소리 하나 없다면? 바닷가에 갔는데요. 파도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세요? 사람 사는 곳에는 그런 정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용해도 어디선가 사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제 목소리 말고요. 또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모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심태윤 씨의 짝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 방송 2시간 내내 소리가 끊기면 안 되죠. 7초 정도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건 방송 사고예요. 저 예전에 볼륨을 높여 할 때는 3초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졌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니까요. 지금 라라 가족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오늘은 빗소리 들리는데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 싶네요.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김현주님, 여름이라 매미가 목이 터져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혜경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미 소리 들려요. 맴맴맴 하셨습니다. 7월 하순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미가 가장 활발하게 우는 시기여서 더 크게 울어 제끼나 봅니다. 그리고 김경태님, 귀를 기울였더니 제 주변에서 열심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모두들 칼퇴를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경태님 문자 참여해 주셨고, 안규영님 좀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했습니다. 방충망 유리창 닦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비 온 날 기다렸거든요 하셨고, 그리고 임혜정님은 문서 파쇄기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크크크크 웃음바다입니다. 문자에. 그리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찬바람은 크닥. 15년 된 에어컨. 저것은 그저 전기세 하마. 야 하마, 너 때문에 더 더워 하시면서 좀 교체의 시기가 생명력을 좀 다한 것 같습니다. 3743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더 귀를 쫑긋 하셨더니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콩디 안에서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고 밖에서는 촉촉히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난 이번 주 금요일에 모임 장소 어디로 해야 되나 한숨 돌리며 찾고 있습니다. 서로 취향이 달라 모임 장소 잡기 힘드네요 하시면서 6185님 또 모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장소 섭외하기가 조금 까다로우신 모양입니다. 여튼 귀를 쫑긋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 우리 작가 한숨 소리가 들려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0: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를 한번 엿볼 거예요. 어젯밤에 빗소리 엄청 났는데 또 제가 있는 그곳만 그랬던 거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정체, 또 우리의 사는 소리 다 좋습니다. 코끝에 지금 막 나는 향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화면에 카메라 버튼 딱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본다방 오늘 메뉴는 수박 주스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폭탄, 문자 폭탄 소나기를 저희 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폭탄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톤업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하리사공님, 콩디언니, 오늘은 큰언니가요 문어를 보내줘서 문어죽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부산은 후덥지근합니다 하셨어요. 어우 맛있겠다. 문어 건강에도 좋고 이 문어의 은은한 바다향이 있잖아요. 그쵸? 감칠맛 나고 좋겠습니다. 8240님 보내주셨고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2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1등 도전하셨는데 도전에 성공하셨어. 그대가 1865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1865님에게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6님도 주셨어요. 블랙콩 언니 안녕하세요. 이제는 블랙콩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부산은 며칠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언니도 물 많이 마시세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요. 수분 섭취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진님 오셨어요. 어서어서 오세요. 콩디언니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행복의 라라랜드로 빠져 들어가 볼게요 하셨습니다. 아 부담스럽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어후 여기 어깨에 얹혀지네. 그리고 우리 홍정아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그리고 김미정님 예쁜 콩디 2시간 즐겁게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황승현님 콩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현님. 임미용님 콩디 안녕. 안녕 어디다 반말이야.

저보다 위이실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친근감 있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미용님, 변함없는 방송

그리고 정승기님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용기님이에요. 친구가 재수씨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적적해 하는 것 같아서 라라랜드 들어보라고 콩을 깔아줬습니다. 잘 듣고 있다고 콩디 말투가 너무 귀엽다고 하네요. 재밌대요 하시면서 귀여워. 끔찍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밌죠? 우리 백용기님. 우리 친구분에게 조금 다는 채워드릴 수는 없겠지만 100% 중에 한 1, 2%라도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연님도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권문경님, 누나 여기는 제지회사인데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이 좀 힘들어도 이번에 라라랜드가 있어서 좋아요. 좋아. 기분이가 좋아. 김문경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에요. 7789님. 어우 대박나셨으면 좋겠다. 파마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냄새는 나지만 매상이 오르니 아이고 매상이 올랐죠?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블랙콩디 오늘도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어우 대박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굉장히 따뜻한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에 어? 내 마음이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21분 02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차영숙님 듣고 계실까요? 우리 영숙님 오늘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네요. 이럴 때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옷을 입고 이제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갔대요.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러면 집을 다시 왔대요. 다시 와서 귀엽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는 했었대요. 근데 우리 차영숙님이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침에 12번도 더 갈아입은 옷이었는데 결국은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 차영숙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 차영숙님 저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나는 그대에게 관심이 있다고. 우리 차영숙님. 내일은 스타일 초이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분 또 싹 달아날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영숙님 오늘 좀 우울했어. 다운됐어. 그래서 12번이나 갈아입었는데 그것도 꽝이야.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학한 학교가 꽤나 많은가 봐요. 애들이랑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났다는 사연들이 많고 엄마들은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살벌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은옥님, 블랙콩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얀 눈 같아요. 이뻐요 하셨습니다. 제 오늘 옷장을 딱 열었어요. 근데 이 하얀색 후드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엉망이고 아 그냥 후드티를 써야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뭐 라카 같은 게 칠해진 거예요. 팔에 안 지워져요. 그래갖고 잘라버렸어요. 잘라입고 그냥 오늘 잘랐어요. 오늘 급 잘랐어요. 입고 나왔는데 어우 기분이가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우리 백숙희님 라라랜드 스타트 하셨고 김기창님 콩디 어서 오세요.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셨어. 우리 김기창님. 최성만님은요. 콩디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차은경님, 우리 은경님 또 빼놓잖아. 그러면 아 오늘은 언니가 내가 안 보이나 봐. 이런 문자 아마 보내올걸요? 아 살이 걸렸어. 보니 언니, 신선한 오후 화요일 라라랜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최성훈님,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가자 하셨습니다. 임재희님, 어제 못 들어서 어찌나 서운하던지 오늘 두 시간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임재희님, 어제 못 들으셨어? 그래서 섭섭했죠. 오늘 두 시간 우리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봐요. 그리고 2016님, 콩디 출석합니다. 여기 청주는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먹구름으로 가득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콩디와 두 시간 함께 갈 겁니다. 좋다. 아주 저하고 같이 가주신다니까 정말 좌측용 500호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7776님 아이들이 오늘부터 방학이라 두 남매가 뒤돌아서면 돌밥 돌밥 아 돌밥 시작됐어. 돌밥 간식 내놓으라.

아, 쫑아, 쫑아. 여름방학 이제 시작입니다.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짜요. 7776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못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7776님 사연만 쏙 빼가시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옛날에 예전에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곡, 오, 이 노래도 참 좋아했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 첫 번째 곡은요 최정한 씨의 무정 준비했습니다. 어우, 21세기에 우리 박 작가 다음으로 참 이 라인이 이쁜, 다리도 엄청 이쁜 우리 최정한 씨의 노래가 선곡되어 있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의 키워드는요 멀티가 되겠습니다.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플러스 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선곡 해주신 분들께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팥빙수, 무슨 컵빙수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랑 파치랑 잔뜩 들어간 그 오리지널 팥빙수 있죠? 그거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 서영은 씨인데 서영은 씨가 지금 개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신랑분하고 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방송을 들었대요. 가족여행을 강화도로 가면서 언니 목소리 들으니 뽀송뽀송해지네요 라고 깨톡을

하셨고 지금 아, 차 안에서 듣고 있는 인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센스 있는 선곡이 아주 좋다고 하셨고 아, 이 여자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여자. 우리 사영은님 아, 아들하고 또 신랑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우리 봐요. 제가 만난 밥을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에서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풀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마법송 지금 나갑니다. 최정환 씨가 노래합니다. 무정.

이어지는 곡입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엄정화님은 정말 멋진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이정숙님.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엄정화 씨였습니다. 김용식님. 오옥수님은 엄정화의 디스코.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엄배우님입니다. 디스코 듣고 싶다 하셨는데 어쩌지? 포이즌이 나가네요. 엄정화 씨의 포이즌 준비했고요. 3859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포이즌.

9869님 차태현의 I love you 신청합니다. 멀티의 종결자 하면 역시 차태현 씨죠. 연기에 노래에 예능까지 하셨고 몽글냥님도 차태현 씨의 I love you 연기도 노래도 좋다 하셨고 문예슬님도 차태현 씨의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차태현님이랑 콩지는 도대체 나이를 왜 안 먹는 거죠? 맛이 없잖아. 노래 나갑니다. 차태현 씨의 I love you.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진짜 많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정현의 와인데요. 박수영님, 이정현님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5472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이정현님,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5912, 이정현의 와, 노래도 잘해 연기도 좀 잘해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함께 들어볼까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많은 분들이 오늘 뮤직 매직 앞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배우도 가수도 아주 멀티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보내달라 했더니 많이 보내주셨어요. 늘 즐겨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냅니다. 항상 기분 좋은 목소리로 방송하셔서 기분 좋게 애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6673님 어서 오세요. 구본승 씨의 너 하나만을 위해 신청합니다 하셨고, 우리 조경래님은 김민종 손지창의 그대와 함께 너만을 느끼며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아우 이거 다 이렇게 모아둔 거야? 아, 이게 뭐 어떻게 쑥스럽네. 2478님은요 여명의 와 우리 볼륨을 나와 로표에 나왔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여명의 Try to the Remember 부탁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현님은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소주 한잔 김민종의 착한 사람 좋은 노래들 참 많네요. 냉모밀 조아님은 정은지의 바다, 에이핑크 은지씨는 걸그룹 메인 보컬이자 연기 아이돌입니다 하시면서 DJ도 하셨었다고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구리 공방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조정석 씨의 아로하 치킨 주문하다가 생각이 나셨대요. 조정석 씨가 광고하는 그 치킨 주문해 놓고 지금 콩디의 목소리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승용님은 장나라의 고백 신청하셨고, 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이분들 중에서 오늘 수박 주스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옥님도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신청하셨고, 안젤리나 젤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서인국 씨의 부른다, 콩디가 내 이름을 오늘은 부른다 하셨습니다. 안젤리나 젤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그리고 사하나 파라나님, 그리고 정현숙님, 7916님, 백용기님이 또 제 기분 생각하여 이렇게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팥빙수입니까? 팥빙수 10분에게 오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2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비구름이 닿지 않는 제주와 남부는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 사고는 이제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뒤로 증평나들목부터 5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감곡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이후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나들목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박혜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결혼 4년차 인천에 살면서 3교대 톨게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며 매일 듣는 라디오가 라라랜드입니다. 제가 애청하며 듣는 라라랜드에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남편 생일 축하하고 우리 올해 시험관 꼭 성공해서 내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더더더더 행복한 생일 보내도록 하자. 내가 많이 사랑해.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현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은 결혼 4년 차이고요. 인천에 살면서 3교대 톨게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주 환상적인 박혜진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혜진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 목소리에서 사랑이 느껴지네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현무님도 한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고속도로 직원이셨군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박계형님 사랑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하셨고 김미정님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잘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강혜영님도 박력있게 사랑해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방송을 때 맞춰서 들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김경희님 해구 깨볶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쁜 아기 천사가 선물로 후딱 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남편분 생일도 축하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셨고 양지희님 목소리 예쁘네요. 그쵸? 목소리 오늘 아주 압도적이셨습니다. 시험관 성공하셔서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남편분 생일도 축하합니다. 안성형님도 노래 기가 막힙니다. 이현도 최고 하시면서 굉장히 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죠. 이현도 씨. 우리 박혜진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두 분 사랑 늘 핑크빛이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 가시는 길이 그 길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느는 순간이 오면은요 꼭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진님을 위해서 제가 비즈팔찌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박혜진님 듣고 계시면 손목 사이즈하고 좋아하는 컬러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마 꽤나 많으실 겁니다. 고백도 좋고요. 열받았어. 킹받았어. 막 하소연하고 싶어.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풀이도 좋고요.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또 만들어 봐야죠. 오늘 봄플리 주제는요. 어제 성냥 뿜뿜 여자 보컬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남자 보컬 플레이리스트로 찾아가겠습니다. 리스트가 머릿속에 쫙 떠오르실 겁니다. 아 이분의 가창력은 속이 다 시원하지.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0분께 오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 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개 이본입니다.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보험플리. 오늘은요, 가창력으로, 시원한 가창력으로 지구를 뚫어버리는 남자 보컬 플리 만나보겠습니다. 떠오르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께 커피 쿠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의 남자 보컬 플레이리스트 첫 곡은요, 김상민 씨의 목소리입니다. You.

우리 희망송이님 김경호 씨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지금 노래 흐르고 있죠? 이 곡이 금지된 사랑이에요. 오늘 이 노래로 퉁 오케이? 콜? 희망송이님 신청해 주셨고 박현정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어제 봄풀리 선곡된 노래들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퇴근길에 신나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이혜숙님도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 속이 아주 뻥 뚫린다 하셨고 803 하나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주님도 김경호 씨의 노래 긴 머리가 아주 트레이드마크인 김경호 씨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

이어지는 곡은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입니다. 정연수님이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오늘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또 이 노래를 신청했는지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냉모밀 조아님 그리고 1876님 5414님이 신청하셨던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에 이어지는 곡은요. 고사님, 손민정님, 김경희님, 1339님, 장우주님, 그리고 신순용님, 9661님, 1339님이 제가 소개해드렸네요. 우리 작가하고 제가 통했네요. 요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완규 씨 또 빼놓을 수 없죠. 천년의 사랑.

봄플리 오늘 성량이 아주 대단한 남자 보컬 플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다영님 태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가도 신이 나는지 태동이 활기찹니다. 나월에 바람 기억 신청하셨고 박홍일님은 이승철 씨의 말리꽃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6185님 집중 안 하셔 이분 6185님 어제 했어 성량하면 이분 김현정의 뭐 아, 또 이런 분이 계셔야 방송이 재밌습니다. 6185님 어제 벌써 여자 풀리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편하진님 임재범 씨 빼놓을 수 없죠. 고해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일중님 대전에서 주셨습니다. BLF 소디 최재훈 씨. 아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8010님도 BLF 소디 생각난다 하셨고 임기인님 최재훈의 BLF 소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딱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선곡이 안 되셨대.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하셨죠? 우리 임기인님. 그리고 천유진님. 와 기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원혜진님은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지연희님은 어제 아들이 군입대에서 울적했는데 노래 들으니 편안해지네요. 눈물이 자꾸 난다고. 아드님 생각에 눈물이 자꾸 나셔. 우리 어머님이 잘 마치고 올 겁니다. 그리고 5146님 노래 듣다 보니 콜라 1.5리터 한 병. 에? 1.5리터 한 병을 다 마셨대요. 어떡하지? 5146님 이래하셔도 되는 거야? 그리고 손민정님은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시, 김정민님만의 보컬 독보적입니다 하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고사님, 손민정님, 임지은님, 이하나02님, 그리고 이다영님, 편하지님, 6185님, 오늘 김현정의 멍 듣고 싶다고 갓길 타신 분,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술공주님 마지막 분입니다. 부활의 롤리나잇 사무실에서 같이 부르려고 보냅니다. 대기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대기하고 있을 거야. 부활의 노래는 이미 박완규 씨의 노래가 흘러나가서요. 대신 커피 선물 요술공주님에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 성량 뿜뿜? 남자 보컬? 왜 김종수 씨의 노래가 없는 거야? 선곡이 안 되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김종서 씨를 이번에 라라랜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종서 씨의 라이브도 듣고요. 노래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김종서 씨의 노래를 살짝고 뺐습니다. 애타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준비되어 있더라, 쌤? 아, 맞아. 최재훈 씨의 BL 에피소디.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최재훈 씨의 BL 에피소디 띄워드리면서 오늘 봄풀리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봄풀리 앞으로 여러분들 무한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며칠 전 집안 구조를 바꾸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요즘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지 다시 꺼내보는 일은 별로 없다. 예전엔 달랐다. 필름을 맡겨 현상하고 잘 나온 사진은 몇 장 더 뽑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앨범 한 권 채우는 게 큰 행사였다. 아우, 애들 어릴 때 사진도 나왔네. 아우, 이렇게 작을 때도 있었어. 애기애기하네. 엄마만 보면 울면서 안기고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우, 잡던 녀석들. 그런데 요즘은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1: 뭐가?
0: 괜찮았냐고.
1: 아니.
0: 뭐가 아니야?
1: 몰라.
0: 왜? 에이, 그냥 몰라. 언제 컸다고 아빠랑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참나.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이번엔 내 학창시절. 아우, 어머, 어떡해 이 닭뼈슬머리. 어머, 아마 너 이 이쁜 줄무늬 티셔츠. 어머나, 이걸 입고 다녔어 내가. 이건 또 뭐야, 풍선처럼 부푼 파마머리. 또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한 거야. 이런 게 흑역사인가. 혼자 방에서 보고 있는데도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였다. 이거는 버려야겠다. 어우, 쑥스러워. 몇 장을 빼놓고 있는데 헉, 내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이게 나라고? 볼터치는 술 한 병 말아 마신 사람처럼 시뻘겋고, 눈덩이는 반짝이 섀도우, 입술은 갈치껍데기 벗겨먹고 나온 것처럼 번들번들.

분들. 거기다 어깨뽕은 왜 이렇게 넓은지. 새 신부가 아니라 뮤지컬 주인공 같았다. 혼자 사진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엄마 뭐해? 아우 깜짝이야. 아우 인기척을 좀 하고 들어와라. 아우 엄마 간 떨어지겠다. 참나 불도 안 켜고 혼자서 뭐해? 그런데 불이 켜지는 순간 어? 잠깐만 좀 전에 사진에서 본 얼굴인데 너도?

0: 뭐냐? 술 마셨어?
1: 아 뭐래 엄마도 참. K메이크업 몰라? 숙취 메이크업 요즘 이거 유행이거든? 헐 숙취 메이크업? 내 눈에는 1990년 내 결혼식 메이크업인데 그때 내 얼굴을 늦둥이 딸이 그대로 하고 서있다. 유행은 한 바퀴 크게 돌았고 너는 내 딸이 틀림없다. 나도 내일 숙취 메이크업 그거 한번 다시 해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또 비실비실 웃는 그런 오후다. 뿜!

우리 백명아님 퇴근길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며 흔들흔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한결같이 내가 아는 노래만 나오고 아는 노래만 나왔어. 우리 백명아님. 아, 제가 마실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이 마실 거 뭐가 좋을지 한번 좀 초이스해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강부애님. 강부애님. 메이크업 눈덩이가 뻘겋게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전에 이 배왕 이거 참 많이 봤었는데 강보혜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김수진님 토끼춤 안 되지만 하고 있어. 토끼춤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그리고 정경이님 우리 대학 때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심지어 향수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이해 불가한 유행이었죠 하셨고 서경혜님 그래도 젊을 때가 무조건 예쁘죠. 나이가 예쁘죠. 그쵸? 오늘도 어떤가요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주인공 서희정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뭐 재미난 이야기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또 아련한 그때의 추억 사연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미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들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15B의 슬픈 인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님, 오늘 옥수수 두 개나 먹어치웠습니다. 살찌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2765님, 여기는 파라솔 공장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즐겁게 자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데 언니 목소리만 들려요 하시면서 8389님 보내주셨고, 우리 현정님입니다. 아빠가 자주 듣는 라디오인데 집 가는 길에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면접 끝나고 집 가는 길입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보내주세요. 이영선님, 패션이 너무 예뻐요 하셨고, 박성철님, 이보님 안 더우세요? 어우, 여기는 기계 때문에 추워요. 그리고 7979님, 라라랜드 이번호 맞아요? 뽀누나 퇴근 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방성경님, 저 안 보여요. 콩디 보여요. 그리고 성영환님, 무관심 제일 슬퍼요. 콩디 요즘 저한테 무관심이네요. 설마요. 그리고 박설아님, 콩디 저도 왔어요. 오셨어. 이제 왔어. 오늘도 문자 무시할 겸 하셨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요. 김용신님, 188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석분님, 콩디 매미소리 가 엄청납니다. 날씨도 더운데 울고 있습니다 하셨고, 김병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 걸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강혜영님, 눈 잠깐 붙이려고 했는데 선곡이 미쳤네요 하셨습니다. 옥수님도 참여해 주셨고, 수호3838님 너무 반가워요. 이분씨 라디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퇴근 11분 전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호님에게 그리고 강혜영님, 옥수님에게 시원한 선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아 이거 안타깝게 얼마 못 띄워드리게 생겼네.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분은 내일 다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종암분기점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들길 성산대교 방면으로 양화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3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정체가 너무 심해서 맞은편 1차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수원 부근과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오포 1터널에서 광남 사이와 또 초이에서 강동 고덕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일대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아무래도 보고 또 보고 반복 학습만 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걸 꾸준히 되새기고 되뇌다 보면 기억 회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안 좋았던 슬픈 기억은 흘려보내되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은 꽉 붙잡아둘 수 있게 계속 상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특히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전할 때 그 순간과 그 감정이 더 길게, 보다 깊게 각인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좋았던 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게 서로 하나씩 나눠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인호진이고요. 여기는 스위트라이프 인호진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더더의 It's You. 너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우리의 기억 특히 너무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한창 학창 시절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공부를 할 때도 가르쳐 주듯이 설명을 하면서 입 밖으로 내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때 비로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구나. 아, 내가 쓰는 이 활자, 숫자를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전달할 때 그게 기억이 인지 남는 거예요. 아,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해.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내가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아,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어디에서 막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전파를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 하니까, 진짜 웃긴 얘기 들어봐라. 근데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나이 들어서 자꾸 까먹나 싶기도 한데, 쨌든 우리 스티인들은 어떤 기억을 하고 싶으실까요? 한명희님이, 인디, 저는 사장님이 해외여행 가셔서 너무 좋네요. 그니까, 오늘 좋았던 일. 아, 오늘 좋았던 일. 오, 해외여행 가셨으면 1박 2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소위 무두절이잖아요. 업술무, 머리두, 예, 절기절, 무두절. 김보경님, 오늘 좋았던 일이라. 부가세 신고 다 했어요. 하하. 이번엔 좀 복잡한 것들이 늘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리고요. 회장님이랑 이사장님이 안 오셨어요. 와, 이 쌍두절이네, 쌍무두절이네. 그런데다가 내가 해야 할 일, 저거 언제 다 하지? 그냥 막 속에 그냥 꽁하게 자리 잡았던 그런 것도 다 해결했다니까. 보경님도 아주 좋은 일이네. 오늘 좋은 일 많네. 단두 분뿐이지만 꾸준하게 좀 볼게요. 예, 여러분들 오늘 괜찮았던 일들 좀 나눠주시면서 그 영향, 그 기운도 전파되는 거거든요. 나도 우리 사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유, 휴가 안 가나? 이런 거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드라이빙 포인트 열리니까요. 어디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커피 한 잔의 여유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신비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와우, 김연우의 꽃보다 남자.

많이 안 바쁘시면 문자 한 통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드인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송보라님, 오늘은 치과 가서 정기검진을 하고요. 지금은 태권도에서 돌아오는 딸아이 맞이하러 갑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오자고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아, 치과 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후련하시겠습니다. 아우, 별 소식 없죠? 괜찮죠? 돈 나간 거 아니죠? 아유,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지금 비가 좀 그친 이 수도권 지역이라 좀 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끄럼틀 타면 엉덩이 젖을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박지윤님, 잊고 있던 복권을 뒤늦게 확인했더니 당첨이더라고요. 비록 소소한 5,000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잉디 말씀대로 좋은 기운 함께 나눠보려고 메시지 보냅니다. 하트하트. 이야, 5,000원이 어디요? 5,000원 너무 좋아. 5,000원도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꿈 꾸고 또 그 돈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6766님.

우리 아들 오늘 방학했습니다. 퇴근길에 맛있는 거 포장해 가야겠어요. 내일 학교 안 가니까 늦게까지 게임한다고 선전포고를 하던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제일 부러워요.

아, 아름다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려나요? 날씨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밖으로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버스에서 또 스트인 듣고 계시는 예, 제보를 받았네요. 1624님, 퇴근길 차에서 혼자 듣던 라디오인데 오늘은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기사님이랑 승객들과 함께 들으니까 괜히 새롭습니다. 인천 583번 기사님, 목적지까지 안전운행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멘트를 다 1624님께서 해주셨어. 분명히 소나무 스드인이셔. 인천 583번 기사님과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드리고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드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정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병원으로 계속 출근을 하고 오늘은 회사 결근을 했습니다. 아이고, 야간 근무 결근으로 오늘 스윗 드라이브 청취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아, 좋으셔요? 몸이 좀 안 좋으신데, 그게 또 이제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중간중간에 쉬

이고 회복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누적됐나 봅니다. 민정님 그럴 때일수록 정말 쉴 때 확 잘 쉬셔야 돼요. 또 여름철에 또 이 날씨 때문에라도 컨디션이 안 좋을 텐데 민정님 이렇게 아프시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아, 저희 함께 좀 기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 민정님과 1624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의 주제를 알려드리죠. 오늘 키워드는요. 파밤. 나의 노래방 필살기. 와, 나의 노래방 필살기. 그러니까 노래방 필살기라 하면 노래방에서 분위기를 띄워야 할 때도 초반에 기선제압할 때도 필요하고 혹은 또 마음에 드는 이성 혹은 또 잘 보여야 하는 상사에게 나를 좀 각인시키고 싶을 때 어필해야 할 때 이 꺼내드는 애창곡이 하나씩 있습니다. 가장 잘 부르는 노래나 가장 분위기 있는 노래들. 아,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맛이 산다. 이 노래만큼은 자신 있다. 노래방에서 나 이렇게 논다 하는 나의 노래방 필살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필살기는요, 자화상의 나의 고백이었어요. 분위기 있게.

0: 속에 하, 이러면 또 분위기가 싹.
1: 아유야 박수 받을 것까지는 아닌데.
0: 예, 이성에게 좀 잘 보이려고 분위기를 좀 잡을 때 이 노래 했었습니다. 뭐 신나는 노래야. 뭐 패닉 노래만 한 게 없었죠 또. 내 머리를 잠궈줘 이제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예, 아무도 같은 노래를 멤버 송우진과 함께 잘 불렀었습니다. 자, 이런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자의 이유도 덧붙여주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설점식님과 0607님이 신청하신 이현우의 비가 와요 준비했고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 노래 두 곡 들으시고 유인음악 가게 문 열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지하철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나갑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어디서 좀 노셨군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0: 아, 노래방 안 가본 티나죠. 아, 어색하다. 와, 나의 노래방 필살기 바로 만나봅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4233님, 썸남이랑 노래방 가서 이거 부르면 바로 사귀는 거임. 오, 그거임? 소녀시대 키싱 유.

최남훈님, 인기 차트 1위 자리 거의 빼먹지 않는 그 노래 버즈의 남자를 몰라. 이 노래 부르고요, 전 여친이자 현 와이프한테 고백 성공했었죠.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강렬하고 파워풀한 듯하지만 한없이 섬세하고 여려 보이는 그 곡. 사연 있는 듯 불러야 제맛입니다 라고 1504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인디 신입 때 각인되기 딱이죠.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한잔하고 요걸로 제대로 알렸습니다. 아 5975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깍 하셨구나.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 제로 영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인음악가게 노래방 필살기로 함께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 썸 탈 때 노래방을 가시나 봅니다. 이 노래로 고백했다, 연인이 됐다, 뭐 결혼했다 이런 사연이 줄줄입니다. 김진영님,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이요. 내 애교랑 이 노래 조합으로 지금 남편을 꼬셨죠. 아잉. 아, 저도 이 오렌지 캐러멜은 아, 진짜 필살기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을 선곡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애교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노래를 그렇게 막 잘하지는 않아도 그 기운으로 아, 사랑스러움이 그냥 폭발하는 거겠죠. 우리 진영님께서 그러셨구나. 야. 그리고 정태양님은 아내랑 썸 탈 때 사랑스러워 부르면서 춤까지 살짝 가미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김종국님 찐팬이었어요. 운 좋게 선곡을 잘해서 다음날부터 1일이 됐고요.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인연이지, 운명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와 무심결에 와 쉬운 노래가 아닌데 대단합니다. 자, 근데 같은 매력 어필인데 살짝 다른 결의 한 분이 계셔서요. 강보람님은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요. 저 여잔데 이거 보여주면 다들 반전미라고 하면서 놀라고 미팅 백전백승곡이었어요. 아, 저한테 고백이 몰빵이 돼요. 강보람님,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웃사이드 외톨이, 이거는 뭐야, 거의 국제기술올림픽 출품곡 아닙니까? 기술 제대로 거신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거의 상위 0.1% 그 능력입니다. 아유, 재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센스쟁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 주인공은 최윤경님이십니다. 하늘에 웃기네, 이 노래 부르면요 왠지 저 스스로 당찬 느낌이 들어서 어필하기 좋았었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았었었었었었었었던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오, 그쵸, 이 노래 오,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윤경님께 커피 두 잔 보내드리면서 자, 우리는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성주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지수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용인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명역 부근에서도 4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0: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1: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0: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에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7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첫 방송.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이승철의 말리꽃이었습니다. 이 노래 신동성님께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렸던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함께 듣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우리 동성님 사연 이렇게 읽고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하, 진짜 저는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동성님 덕분에 가사가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중하게 남긴 너의 꿈들을 껴안아 내게 가져가려 해. 어두운 세상 속에 숨쉴 날들이 이제 잊혀지도록.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야. 맞네. 야, 이 노래를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겠죠. 진짜 다시 보이는, 다시 들렸던 말리꽃. 정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성님께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탁 전주부터 흘러나오니까 우리 스튜인들이 다들 게시판에 말리꽃, 말리꽃, 말리꽃, 말리꽃, 말리꽃 막 퀴즈도 아닌데 이렇게 다들 말리꽃이라고. 정답입니다. 선곡 노래 제목 맞추는 정답 막 퀴즈 낸 것처럼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반가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의심했었잖아요. 자, 이제 2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좋았던 일은 같이 나누면서 더 기뻐하고 아프고 슬픈 기억은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이어질 겁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꿀잼 포장인가?
3: 예스!
2: 난이도는 어려운가?
3: 노!
1: 스비뚜바 퀴즈.
2: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박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 힌트곡인 에이핑크의 No No No 였습니다. 노래의 힘이에요.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 아유 정말 기가 막혔죠. 자 오늘 자 오답 일단 봅니다. 김보라님 문제 나오기도 전에 아니 코너 시작도 전에 실로폰 가져오는 인디 얼마나 땡을 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틀리셨어요 보라님. 예,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었죠. 아까 이승철의 말리꽃 들려드린가 동시에 2부 첫 곡 나간가 동시에 여러분께서 다 말리꽃 말리꽃이다 말리꽃이야 오 말리꽃 나온다 이러니까 예 맞다고 정답하려고 딩동댕동댕 치려고 미리 가져다 놓은 겁니다. 야, 일석이조죠. 잠시 후에 또 이제 스비트박 퀴즈를 하니까 하, 항상 이렇게 준비된 DJ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그리고 7435님 클론 오라버니의 도시 탈출 짜라 가즈아. 아 듣고 싶은 노래 적어주신 거예요? 어 클론 형들 노래는 어 이렇게 허밍을 예 아 아니었습니다. 감도 안 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민선님 인디가 꿀잼 보장이라고 해서 다듀의 꿀잼 나오나 했어요. 안 나왔죠. 자 문나희님 인디 퍼스트 컬러가 걸그룹인 듯해요. 여자 노래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1: 네 좋아요.
0: 예 네, 좋아요. 아, 좀 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아해요. 어찌되었건 어떻게든 좀 비슷한 뉘앙스로 불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스비트박 퀴즈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똑같았던 것 같은데 하수빈 선배님이랑. 자, 오늘 정답은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다섯 번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하수빈의 노노노 이렇게 에이핑크의 노노노가 노가 세 글자죠. 하지만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노노는 다섯 글자를 꼭 정확히 적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에 이제 컨닝을 하고 다섯 번이다 하면서 다시 노노노노노 이렇게 노노노노노노의 열풍이었어요. 자, 정답자 당첨자 이제 발표합니다. 아,

생각나고 막 그러네. 저 니뇨 니뇨 뉴뉴 뉴 이랬잖아요. 우리 파기가. 아니 조니가. 조니. 아, 조니 그죠? 예. 박이래. 자, 당첨자 호명합니다.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노가 다섯 번이지요 하신 정한주님 맞습니다. 오늘 정답 노래 제목은 노가 다섯 개, 인디의 꿀잼 지수는 별이 다섯 개 하신 티겔리누스님 감사합니다. 별이 몇 개? 별이 다섯 개. 광고가 생각나네. 자, 긴 장갑과 챙 있는 모자는 필수템이었죠.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하신 문종수님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세 분 여기 일곱 분을 더 모셔서 총 열 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짜라쿠 짜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열한 자리를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꼭 올려주십시오. 그럼 정답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수빈의 누누누누누

참 이렇게 목소리가 영롱하지? 하, 듣자마자 기분 확 좋아지죠.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다섯 번이었어요. 0151님도 청순하다 못해 청아하네요. 같은 마음으로 지금 0151님이랑 저랑 같은 마음으로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완곡을 들은 지는 진짜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야 진짜 정말 훌륭한 노래였다. 최고의 히트송, 중독송, 후크송. 뇨뇨뇨뇨뇨. 아, 막 따라하고 싶어져. 기분 좋아지려고. 아, 가끔 집에 갈 때 그래야겠다. 혼자 흥얼거려야겠다. 기분이 확 좋아지네. 서희님이 와, 인디 허밍이 원곡에 충실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요. 기억 속에 있던 그 아름다움, 귀여운 목소리, 하수빈 씨의 그 아름다운 자태 이런 게 떠오르지만 노래를 확 들어보면은 예, 그게 확 날아가고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김보라님, 노래가 되게 부정적이네요. 계속 아니래. 크크크. 보라님 그렇게 색안경 끼고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잠시 기억 속에 머물다 갈 수 없어. 내 사랑이 너를 떠나보내기 싫대.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널 찾아 헤맬 거야. 그러니까 나 밀어내지 마. 노노노노노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더 강한 긍정을 표현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임수진님, 친구들이랑 아우 이쁜 척 끝판왕이다 아우 했었는데 사실은 여리여리한 모습이 너무 부러웠었죠.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요. 여성 팬분들에겐 조금 예 좀 많이 원성을 좀 받기도 했었지만 그분께서 이제 예능에 나오시고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 질수록 성격을 알게 되고 아 그냥 본투비 뷰티구나 본투비 큐트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우리 수빈이 누나 정말 덕분에 이 시공간이 아주 아름다워졌습니다. 핑크빛으로 물들었네. 자 숨 좀 고르고 정신 차리고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장면에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다양한 순간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두 곡 들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장면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현웅님과 유후님께서 신청하신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그리고 오락실의 후 나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9193님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아왔어요. 제가 모르는 못 보는 곳에서도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네, 맞아요. 자랑이에요. 잘해주셨습니다. 표창장 한번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올려서 봅시다. 위 학생은 품행이 당정하고 선행을 한 사실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요.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 요렇게 되겠네요. 잘 크거라 우리 아들. 0041님 호진 오빠야, 오늘은 쉬는 날이라 다른 하늘을 보러 왔습니다. 진해 행암으로요. 너무 더운데 석양은 꼭 보고 가려고요. 이어서 석양 사진도 보내셨거든요. 우리 스튜디오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보이는 라디오 올려놨습니다. 아 진짜 와 오랜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완전 동해 와 애국가의 배경이 될 만한 훌륭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다른 하늘을 보러 왔다고. 그쵸. 마침 남부지역엔 그래도 비 소식이 중북부보다는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0041님한테 눈에 띄려고 이쁜 해가 저렇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나 봅니다. 잘 누렸습니다. 3329님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있는 수학학습지 학원에서 채점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쁜 공주 옷을 입고 온 친구가 선생님 하더니 갑자기 안아주는 거예요. 왠지 찡했어요. 예쁜 아이들 덕에 늘 즐겁게 감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공주님께서 저 이쁜 공주님께서 그냥 일에 지쳐서 그죠? 힘들게 녹초가 돼서 일하고 있는 3329 선생님 이렇게 되살아나게 물을 주셨네. 이쁜 꽃에게 물을 주셨어 공주님이. 아 찡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죠. 3329님께서 참 좋은 분이셨나 봅니다. 9373님 어제 퇴근길 출차하다가 기둥에 닿아서 차 뒷문이 찌그러져서요. 차 수리를 맡기느라 너무 속상했는데 근데 오늘 유치원 원장님이 여름휴가 보너스 이벤트를 열어주신 거예요. 10명의 선생님 중에 행운의 주인공은 2명. 근데 제가 2등 15만원 보너스에 당첨됐어요. 역시 안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와 9373님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짠 듯이 시트콤이요? 드라마요? 바로 이렇게 만회를 해준다고? 하늘이? 오, 아 진짜 행운을 잘 거머쥐셨고요. 또 이제 딱 15만원 된 다음에는 아 내가 차만 안 찌그러뜨렸어도 그냥 15만원 그냥 꽁으로 생기는 건데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주신 겁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히 살펴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아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9373님 네 진짜 영화 같은 하루 장면 잘 남겨주셨네요.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면 속에 우리 귀여운 공주님 사진 보시고 0754님이 귀여운 엘사 옷을 입은 공주님 사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가야, 그거 겨울 옷이잖아. 우리 딸도 꼭 저렇게 고집을 부리거든요. 아, 그래요.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되지. 뭐 겨울옷이라고 거기 뭐 털이 달렸겠어. 뭐 무스탕같이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졌겠어. 얇디 얇게 공주 복장은 다 하늘하늘하게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겨울 배경인 거지. 옷은 뭐 지금 입어도 괜찮지 않아요? 저 같으면 입힐 것 같은데 다들 부모님들은 아, 그거 겨울에 입는 옷이야. 계절복이라고 한숨 쉬고 계실대. 아, 4534님 20년차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일부터 방학이라서 대청소하고 퇴근하는데 땀인지 빗물인지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퇴근길 차에서 듣는 스트이는 힐링 그 자체네요.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을 챙겨야 하지만 1학기 마무리 잘한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 일주일 전부터인가 이제 방학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어린이집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하는가 봅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우리 집 아이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남의 집 아이들 잘 챙기고 내 아이처럼 잘 보살펴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534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20년차 어린이집 교사신데 커피 한잔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오늘의 장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십시오. 자, 노래 준비했습니다. 015B의 슬픈 인연 그리고 3521님께서 청해주신 슈가가 피처링한 이소라의 신청곡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화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두 시간 잘 달려주셨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우리 1624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예, 주문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새벽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고 도로 곳곳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는 절대 무리해서 통행하지 마시고 기상정보와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시를 가까이 하면서 퇴근 정체는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성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여전히 2차로를 막고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 각자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 있죠. 참 영리한 스마트폰은 주인의 습관을 기억해뒀다가 그 이모티콘을 맨 앞자리에 꺼내놓곤 합니다. 쓰기 편하도록 특수기호 첫 페이지에 배치해두는 건데요. 문득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도 그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말 가운데 나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뾰족한 말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쩐지 조금 씁쓸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첫 화면이 내가 자주 누른 것들로 채워지듯 내 마음 역시 내가 자주 내뱉은 말과 생각으로 채워지죠. 이왕이면 둥글고 따뜻한 것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0: Three Dog Night, Joy to the World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1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이 버릇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죠. 특히 피곤하다, 짜증난다, 힘들다. 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예, 희한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나면 느낌상 그런 건지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좋은 말, 뭐 둥근 말, 단정한 말, 예, 꾹꾹 눌러서 맨 앞에 배치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도 좀, 예, 모질지 않고, 예, 둥글둥글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 하루도, 예, 조금은 아마 달라질지 모르죠. 화요일 저녁 이상우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비틀스 All You Need Is Love 562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861님 들쭉날쭉 감정과 괜한 걱정을 드림팝 들으며 날려보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 마음은 감사 일기를 쓰며 달랍니다. 화이팅! 단이 외쳐주세요.

다니가 3861님 뭐 별명인가요? 화이팅 다니. 화이팅 다니? 화이팅 다니가 뭐지? 화이팅, 예, 다니. 예, 아마 뭐 그 애칭인가 봅니다. 예, 다니, 예, 애칭이신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그 저기 하트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애칭인 것 같아요. 예, 예, 단이라는 성함을 갖고 계시나? 아, 계절 탓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또 장마철에는 막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떴다가 막 부슬비가 내렸다가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예, 습했다가 뭐 아, 습한 거는 기본값이죠. 예, 습한 거는 기본값인데 진짜 평소 때 기분이 뭐 들쭉날쭉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일관성 있는 사람들도 이 장마철에는 예.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장마철이나 저는 뭐 날이 좋아도 그렇고 날이 안 좋아도 그렇고 예 감정이 저도 들쭉날쭉해요. 예. 저는 날씨랑은 별로 상관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날씨가 제 마음에 또 안 들면은 기분이 또 들쭉날쭉해요. 그런 게 좀 있어서 괜한 걱정. 아 참 예. 야 이거 걱정을 떨쳐버리. 아니 근데 드림팝 들으시면서 이거를 날려보내실 수 있다라면은 대단하신데요? 아니 대단하시다기보다는 다행인데요. 예.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예.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예. 제가 좀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좀 지나야 예, 이게 날려보냈다라고 하긴 하는데 다시 또 돌아옵니다. 예, 부메랑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걱정이나 또 불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설렘과 약간 도전을 이렇게 또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사일기를 쓰고 계시다는 거. 아, 요거는 참 좋네요. 예. 반복되는 일상도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찾는 거. 예,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386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275님 오늘도 아이 학원 픽업 가며 문자 남깁니다. 오프닝 전에 보내도 소개가 될까요? 예,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존 파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신호 대기 중에 보내는 거라 한글로 올렸습니다. 예, 오늘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존 파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듣고요. 듀란 A View to a Kill.

듀란 듀란, A View to a Kill, 그리고 그 전에는 존 파, Saint Elmo's Fire, 3275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52님, 오늘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예쁘게 하고 기분 좋게 집에 왔더니 남편이 멸치 한 봉지를 내미네요. 예쁜 손톱으로 멸치똥 빼고 있습니다. 냄새가 막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멸치똥이 아니라 그 멸치 내장이죠. 예, 내장. 예, 내장을 떼시는 건데. 아니 뭐 멸치를 바로 쓰셔야 될 뭐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예. 하루 정도 좀 이거 뭔가 이렇게 예. 냄새 배잖아요. 그렇지 못한 냄새와 손톱은 너무 예쁜데 그렇지 못한 냄새가 이렇게 나면 이거 좀 예, 참 야속하시네. 7298님 오늘은 일 쉬는 날 가족과 함께 보금자리에서 느긋하게 듣습니다. 마음은 집중, 몸은 릴렉스하게. 자, 존 웨이트의 곡 듣죠. Missing You.

르네 말린 Sitting Down Her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성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331님 공방에서 쓸 수레형 공구를 하나 얻었는데요. 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 도색을 고민하다가 페인트 가게에서 조언을 듣고 예, 셀프 페인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포로 녹을 제거하고 녹방지 페인트에 신나를 섞어서 바르고 마르면은 검은색 도료에 신나를 섞어 바르면 끝. 예. 과정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3일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기분 나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그냥 맡길 걸. 약은 약사에게, 작업은 전문가에게. 예. 그러게요. 근데 좋은 경험하셨네요. 예. 내가 왠지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해 보면 괜히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해봐야 알아요. 안 해보면 이게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가 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작업 들어가면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하면서 예, 후회를 하게 되죠.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약품 때문에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좀 환기가 좀 되는 데서 작업을 하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혜순 씨,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간이역 호프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안주는 낙지 소면. 예, 소주와 콜라 한 병씩 걸친 후 배도 채우고 기분도 업시켜서 귀가할까 합니다. 야, 제가 진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정처 없이 뭔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내리는 거죠. 뭐 목적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려서 그냥 그 근방에서 그냥 뭐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맛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괜찮아 보이네. 뭐 복불복이겠죠. 뭐 들어갔는데 진짜 괜찮을 수도 있고 정말 정말 맛없는 집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그런 거를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혜순 씨는 자주 하시는군요. 보니까 간이역 호프집으로 향하셨다고 하니까 낭만이 있는 분이네. 윤영선 씨, 저는 원래 집순이었는데 이달부터 알바 시작한 딸아이 마감 시간 맞춰서 마준 겸 밤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와, 러닝이랑 걷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집에 계시는 걸로 좋아하시는 분이셨군요. 이게 좀 또 나오시다 보면 새로운 것

것들이 또 보이고 조만간 또 러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8017님이 신청하신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그리고 Procol Harum, A Whiter Shade of Pale.

고품격 퀴즈 드림밥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매의 부리처럼 코끝이 아래로 삐죽하게 휘어진 코를 이것이라 부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는 이 코를 가진 아저씨를 보며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메브리코 아저씨, 메브리코 아저씨.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메브리코, 2번 보코, 3번 개코.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밥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크랜베리스 드림스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메브리코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박지민 씨가 신청하신 아니타 베이커 스윗 러브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 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대로는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전 구간 수월합니다. 다만 밤사이 작업 구간이 다시 늘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속사 진입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면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이 서용인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활천 부근 2, 3차로에서 도로 작업 시작이 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스케이드 로우 18 and Life KBS 이라디오 의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무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영국의 하드록 밴드 유라이어 힙의 July Morning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1527님이 7월이면 꼭 들어줘야 하는 제철 음악이라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1971년에 발표된 앨범 Look at Yourself의 세 번째 곡이고요. 총 길이 10분 30초의 대곡입니다. 이 노래는 불가리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매년 7월 1일 새벽 수많은 사람이 일출을 보기 위해 흑해 해변에 모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해를 보며 July Morning을 함께 듣고 부르는 전통이 있답니다. 공산주의 시절 자유를 동경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문화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유라이어 힙의 July Morning 10분 30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1527님이 신청하신 유라이어 힙의 July Morning 들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427님, 회사에 오후에 출근했다가 잔무 처리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장염이라 집에 죽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나흘째입니다. 좋은 건 몸무게가 1kg 빠졌다는 거. 보통 장염에 걸리면 일반식을 할 수 없으니까 죽만 계속 드시잖아요. 1kg밖에 안 빠지셨다고요? 저는 한 3kg 정도 빠지는데, 그 정도. 근데 결국엔 그게 수분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거 물 한 두세 컵만 드시면 다시 또. 아유, 장염 걸리신 거는 지금 그 소화 능력도 그렇지만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염이 걸린 거거든요. 피곤하시고 뭔가 이렇게 몸이 지금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잘 쉬시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니까, 아, 몸무게 1kg 빠진 거 가지고 이게 너무, 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끌어올리셔야죠, 면역력을. 예, 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시면은, 예, 몸에 그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예, 운동도 좀 이제 하시고, 예, 그래야죠. 아유, 그래도 죽이라도 드실 수 있으니 어딥니까? 어떤 분들은 장염 걸리면 아무것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예, 가서, 예, 병원 가서 그냥 링거 맞는 거 말고는,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들도 계셔서, 죽은, 그, 일단, 그냥 죽만 드실 수도 있고, 예, 간장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좀 드실 수 있으면 약간 물김치 같은 것도 곁들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죽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배고프다, 갑자기. 그래요.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탈 게일, Don't It Makes My Brown Eyes Blue.

크리스탈 게일의 Don't It Makes My Brown Eyes Blue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마채정 씨, 어제 친구와 둘이 강원도로 여행 왔어요. 비는 내렸지만 서행하며 무사 도착하니 햇볕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꿈디, 벌써 집이 그리운 건 왜일까요? 많이 지치셨네. 운전을 하는 게요, 이게 좀 진이 많이 빠져요. 예, 조심조심 해야 되고, 더군다나 비가 내리는 와중에 얼마나 그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예, 서행하셨으니까 이게 또 앞도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얼마나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겠습니까? 여행을 왔는데 이게, 이게 해가 좀 나야 되는데 계속 비는 오고, 친한 친구 아니에요? 두 분이 여행을 갈 정도면은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왜 좀 여행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예. 날씨가 여행에서는 거의 뭐, 예, 한 90%, 80, 90%를 차지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떤 여행은 또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누구와, 가느냐. 그 사람과 가면은 뭐, 날씨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뭐, 예. 집이 벌써 그리우시구나. 많이 지치셨어. 자, 마이클 부블레의 홈 신청하셨습니다.

캐런 오, 에즈라 쿠에닉, 더 문송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안지현 씨, 자주 애청 중입니다. 저는 영어 과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학생 모집이 잘 안 돼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팝송 덕분에 힐링합니다.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군요. 예. 방학인데, 이제 방학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과외보다는 요즘은 보면 그 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예. 이제 과외를 그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보니까요. 이렇게 수준에 맞는 그 학생들이 뭐 한 두 명, 세 명? 예, 이렇게 해서 그룹 과외. 예. 이제 그거를 학원에서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게 맞아요. 아, 저희 때까지만 해도 예, 진짜 저도 뭐 이렇게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수학 과외를 제가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분의 그 자제분이 그 과외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말도 잘 안 듣게 되고 뭐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모집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끊기지 않고 그쵸? 안지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385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졸라서 댄스 학원에 보내놨더니 독서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즘 저랑 책 한 권으로 서로 소리내어 세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다시 습관을 길들이려고요. 댄스 독서, 댄스 vs 독서 하면은 뭘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댄스죠. 저 같아도 댄스.

독서는 근데요, 보니까, 본인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계속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읽더라고요. 예. 네, 그게 뭐 습관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그 무의식 중에 이게,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유익한 거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아마 체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좋은 거에, 아, 더 즐겁고 재밌는 거에 집중하도록 좀 놔두시죠. 예. 그리고 3385님이 더 많이 읽으시고요, 책을. 아, 6096님이 신청하신 라나 델 레이 살바토레 듣고요. 테일러 스프리프트 포트나잇.

6096님이 신청하신 라나 델레이, 살바토레,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포트나이트 두 곡 들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0004님, 얼마 전 국가고시를 본 둘째 딸과 공원 산책 중입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잠이 오지 않나 봐요. 예,

잘 자고 싶다고 혼자 저 뜀박질하고 있네요.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충분히 애쓴 딸이라 그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어려운 듯합니다. 취준이든 공부든 아무튼 모두들 힘낼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아,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트림파벨 얘기해 주셨잖아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143님 칼레오 way down we go. 예, 센치해지고 습하고 더워서 짜증도 살짝 나요. 예, 같이 음악 들으며 식혀봐요. 예, 지금 전해드릴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됐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 매미에겐 여럿이 어울려 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맴맴 하고 울면 인근 5m 안의 매미들이 따라서 울어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엔 비가 그치기 무섭게 매미의 떼창이 시작됩니다. 매미가 얼마나 많이 또 크게 우는지를 체감적으로 나눠 작성한 매미 지수에 따르면 0단계부터 5단계 중에 3단계를 지나는 중이래요. 3단계는 매미의 합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그 불협화음이 들리는 수준이라죠?

밤중에 들리는 매미의 울음 데시벨은 70. 지하철 플랫폼에 열차가 들어올 때와 비슷하다는데요. 이 여름 그 소리를 BGM 삼아 잠들 날이 시작돼 버렸네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로 7월 21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캬, 역시 비 올 땐 헤이즈네요. 헤이즈의 촉촉한 음색을 이길 자가 없네요. 김호기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비가 오니 개구리 소리 또한 쩌렁쩌렁 울리는 밤이네요. 비가 오면 소리가 좀 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복도가 있는 공간은 훨씬 더 울리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선생님들이 비 오는 날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가 잘 울리는 여름밤, 여러분은 어떤 소리 듣고 계신가요? 매미가 참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땅 밑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진짜 여름 한철 죽도록 울다가 또 죽잖아요. 정말 그 생각을 하면 그래 참아줘야지 하는데 매년 이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새로운 간식 선물. 빰빠라밤. 정말 탐이 납니다. 먹고 싶네요. 햄버거 세트에 후식으로 달달한 초코 아이스크림까지 오늘도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밤그대 인심 너무 후하지 않나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2부의 너 그럴 때면 먼저 들으신 곡은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609님, 여름방학 특강 교재 만들고 이제 퇴근합니다. 밤그대 듣고 있으니 하루 동안 짜증났던 기분이 스르르 녹네요. 드디어 집에 가요. 축하드립니다. Going home. 특강 교재라면 학원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인가? 교수님인가?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방학이 참 방학이 아니죠. 사실 학원 다니고 특강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신다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햄버거랑 초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042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일

분들은 또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집에 밑반찬 만드는 거, 이런 게 진짜 손이 많이 가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차려주는 밥이라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도 0422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또 건강하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0655님, 도자기 공방이에요. 바로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밤늦게까지 술 팔고 안주 파는 곳이라 맛있는 냄새가 바람 타고 공방까지 날아드네요.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야간 작업 중인데, 배고파요. 어떡해요. 이런 곳이 참, 냄새가 너무 치명적이죠. 네, 저도 지금까지 냄새가 풍기는 음식점 주변에 산 적이 많았는데, 이거 고문이에요, 어떤 날은. 근데 이런 식당에 도자기 공방 하시니까 도자기를 팔아먹으면 어떨까요? 도자기를 여기 예쁜 그릇으로 파시고, 그릇이 이쁘면 또 손님들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받으시죠. 물물 교환으로. 3044님. 부모님이 추어탕집 하시거든요. 여름인 지금 눈, 코, 뜰새 없이 바쁘셔서 제때 식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유명한 파인다이닝 식당 다녀왔어요. 메뉴판 가격 보고 깜짝 놀라 잔소리 하셨지만, 자식들 마음으로 대접한 한 끼가 부모님의 고단한 여름에 작은 쉼표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추어탕집, 삼계탕집과 더불어 여름에 정말 불나는 곳입니다. 근데 정작 아마 이런 그 몸보신 하는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들 몸은 못 지키세요. 너무 바빠서 잘 댕겨 오셨습니다. 뭐 잔소리는 하셨지만 친구분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다니실걸요. 아니 거기 그 유명한 뭐시기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가격이 글쎄. 네,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7810님 신청곡 김사랑의 Feeling 전해드릴게요.

유경희님이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박중훈이 부른 비와 당신. 먼저 들으신 곡 김사랑의 필링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억울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퇴근길 버스 안에서 회사 단톡방에 오고 간 대화를 다시 복기하는데 누르고 있던 서러움이 툭 하고 터져나왔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밀어 올리다가 내 얘기가 시작된 지점에 멈춰서서 글을 한참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거 지난번 회의 때 김사원이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나는 들은 적 없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회의 때 들어가긴 했나? 부서 직원 다 모였던 날이면 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를 콕 찍어 일을 시켰다고? 한낱 사원인 나를? 내가 하기로 했다는 걸 들은 사람은 있는데 누가 내게 어떤 연유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그 중간 과정이 쏙 빠져 있었다. 주간 회의를 앞두고 준비가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다가 그건 왜 없어? 라는 질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 거다. 다른 업무를 진행하느라 단톡방을 미처 보지 못한 나는 팀장님 호출에 자리로 불려가 한바탕 혼이 나야 했다. 저는 들은 게 없어서요. 제가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가서 할게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얹고는 그래서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다. 옆자리 동료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단톡방에서 내 이름을 꺼냈다는 선배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는데 누가 시켰는지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날 회의 때 다 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 꼼꼼히 챙겼는데 왜 너만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도리어 야단만 맞았다. 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주변에 물어 일처리하고 잠깐씩 틈날 때면 내가 진짜 바보처럼 놓쳤나 싶어 나름 반성도 했다. 사람들 다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타닥타닥 키보드를 치다 그제야 든 생각. 근데 나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짜증 많은 선배한테 착각한 거 아니냔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다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빠서 나한테 일어난 일엔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거 제가 하기로 한 거 아닌데요? 라고 따져 물어봐야 이제 네 일이니 가서 해오라는 얘기나 들을 게 뻔해서 그냥 꾸역꾸역 해버린 내가 좀 싫은 기분이 든다. 듣는 사람 하나 없어도 속에 담긴 억울함을 끄집어내야 숨이 좀 쉬어질 텐데 뭐 좋은 거라고 꾹꾹 눌러담아 끌어안고 집으로 가는지. 자꾸 이러니까 자려고 누워서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혼자 끙끙대는 거 아니겠냐고.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들으셨어요. 정말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밤그대 가족의 서러움과 외로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의 과거의 그 상처들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나 진짜 아닌데. 난 하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는데. 범인이 너라고 몰아붙이면 진짜 억울해요. 특히 그 선배가 아주 나빴습니다. 단톡에 글 쓰기 전에 먼저 따로 한번 물어봐 줄 수도 있잖아요. 참. 그래도 이렇게 밤그대에 툭 털어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털어내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내주세요. 억울했던 순간도 좋고요. 서러웠던 장면도 좋아요. 나한테 왜 그랬니? 따져 묻고 싶은 기억도 있겠죠.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여기선 마음껏 털어놓고요. 툭툭 털어내자고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선물로 햄버거 세트에 달달한 초코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릴게요.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같이 들어요.

이승철의 2년 6316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정말 털어내고 싶은 기억, 억울했고 서러웠고 따져 묻고 싶은 그 기억 함께 나누고 위로 받으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6852님, 카페 알바 시절 유독 힘들었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너무 바빠서 주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들어드리거나 환불해드리겠다 했는데 답은 안 주시고 무조건 화내시고 큰 소리 내시고 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혼나니 뭔가 더 서럽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좀 눈물 나네요. 보통 이러면 아, 네,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환불받아서 가거나 그러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소리만 질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9252님,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동료가 실수로 조리를 이상하게 해뒀는데 제가 한 건 줄 알고 너 이게 뭐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애처럼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하기가 좀 그래서 꾹 참았는데요. 나중에 진실은 밝혀졌지만 당시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몰아붙이는 사람들 진짜 별로예요. 아,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일도 세상 살다 보면 허다하죠. 아니, 좀 자초지종을 듣고 설명을 좀 할 기회를 주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급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5176님, 부서 회식하는데 저한테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메뉴 아무거나 된다길래 횟집을 예약했는데요. 팀장님이 나 회 못 먹는데 일부러 횟집 예약했냐? 라며 뭐라 하신 기억이 나요. 아니, 분명히 안 되는 메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요. 아, 진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저 너무 공감해요. 안 되는 걸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된다면서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회는 안 되고 뭐 어떤 특정 고기는 안 되고 매운 거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9863님, 엄마가 밤새 만든 곰탕이 아침에 봤더니 절반이나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가 누구 가져다 준 거 아니냐? 저를 의심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안 믿어주더라고요.

0: 우리 집엔 CCTV가 왜 없나 서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이거 도대체 아 이거 억울하다기보다 미스테리한 사건이네요. 곰탕이 밤사이에 절반이 없어졌다고요? 아빠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빠 같은데. 아 이거 어디다가 팔 수도 없고. 와 이건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될 사건이지 이거 억울하다기보다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좋은재님 신청곡 임종원의 그냥 걸었어 듣고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0: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은 이승환의 물어본다 였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립니다.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이에요.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가사에 찐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는 2022년 입춘이란 곡으로 데뷔했어요. 음악을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우쿨렐레로 멜로디를 썼고 노트북에 무료 작곡 프로그램을 설치해 곡을 완성했대요.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골라온 사랑하게 될 거야는 음악을 계속 해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쓴 곡이라고 하죠. 불안한 미래 앞에서 나를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쓴 이 노래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아, 뭐가 그리 샘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21분 02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차영숙님 듣고 계실까요? 우리 영숙님 오늘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네요. 이럴 때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옷을 입고 이제 엄마가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을 입고 학교를 갔대요. 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러면 집을 다시 왔대요. 다시 와서 귀엽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챙겨 입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는 했었대요. 근데 우리 차영숙님이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침에 12번도 더 갈아입은 옷이었는데 결국은 마음에 안 드네요. 우리 차영숙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 차영숙님 저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나는 그대에게 관심이 있다고. 우리 차영숙님. 내일은 스타일 초이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분 또 싹 달아날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영숙님 오늘 좀 우울했어. 다운됐어. 그래서 12번이나 갈아입었는데 그것도 꽝이야. 제가 카푸치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학한 학교가 꽤나 많은가 봐요. 애들이랑 선생님들은 굉장히 신났다는 사연들이 많고 엄마들은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살벌한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은옥님, 블랙콩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얀 눈 같아요. 이뻐요 하셨습니다. 제 오늘 옷장을 딱 열었어요. 근데 이 하얀색 후드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는 자고 일어났더니 엉망이고 아 그냥 후드티를 써야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뭐 라카 같은 게 칠해진 거예요. 팔에 안 지워져요. 그래갖고 잘라버렸어요. 잘라입고 그냥 오늘 잘랐어요. 오늘 급 잘랐어요. 입고 나왔는데 기분이가 아주 새롭고 좋습니다. 우리 백숙희님 라라랜드 스타트 하셨고 김기창님 콩디 어서 오세요.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셨어. 우리 김기창님. 최성만님은요. 콩디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차은경님, 우리 은경님 또 빼놓잖아. 그러면 아 오늘은 언니가 내가 안 보이나 봐. 이런 문자 아마 보내올걸요? 살이 걸렸어. 보니 언니, 신선한 오후 화요일 라라랜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최성훈님,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가자 하셨습니다. 임재희님, 어제 못 들어서 어찌나 서운하던지 오늘 2시간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임재희님, 어제 못 들으셨어? 그래서 섭섭했죠. 오늘 2시간 우리 즐거운 시간 만들어봐요. 그리고 2016님, 콩디 출석합니다. 여기 청주는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먹구름으로 가득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콩디와 2시간 함께 갈 겁니다. 좋다. 아주 저하고 같이 가주신다니까 정말 좌측용 500호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7776님 아이들이 오늘부터 방학이라 두 남매가 뒤돌아서면 돌밥 돌밥.

돌밥 시작됐어. 돌밥 간식 내놓으라. 쫑알쫑알 여름방학 이제 시작입니다.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짜요. 7776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못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7776님 사연만 쏙 빼가시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옛날에 예전에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곡, 오, 이 노래도 참 좋아했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내 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시간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 첫 번째 곡은요 최정한 씨의 무정 준비했습니다. 어우, 21세기에 우리 박 작가 다음으로 참 이 라인이 이쁜 다리도 엄청 이쁜 우리 최정한 씨의 노래가 선곡되어 있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의 키워드는요 멀티가 되겠습니다.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플러스 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선곡 해주신 분들께 팥빙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팥빙수 무슨 컵빙수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랑 파치랑 잔뜩 들어간 그 오리지널 팥빙수 있죠? 그거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 서영은 씨인데 서영은 씨가 지금 게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신랑분하고 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방송을 들었대요. 가족여행을 강화도로 가면서 언니 목소리 들으니 뽀송뽀송해지네요 라고 깨톡을 주셨고 지금 차 안에서 듣고 있는 인증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센스 있는 선곡이 아주 좋다고 하셨고 이 여자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여자. 우리 서영은님 아들하고 또 신랑님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우리 봐요. 제가 만난 밥을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에서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풀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마법송 지금 나갑니다. 최정환 씨가 노래합니다. 무정.

이어지는 곡입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엄정화님은 정말 멋진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이정숙님. 딱 하고 떠오르는 게 엄정화 씨였습니다. 김용신님. 오옥수님은 엄정화의 디스코.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엄배우님입니다. 디스코 듣고 싶다 하셨는데 어쩌지? 포이즌이 나가네요. 엄정화 씨의 포이즌 준비했고요. 3859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포이즌.

9869님 차태현의 I love you 신청합니다. 멀티의 종결자 하면 역시 차태현 씨죠. 연기에 노래에 예능까지 하셨고 몽글냥님도 차태현 씨의 I love you 연기도 노래도 좋다 하셨고 문예슬님도 차태현 씨의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차태현님이랑 콩지는 도대체 나이를 왜 안 먹는 거죠? 맛이 없잖아. 노래 나갑니다. 차태현 씨의 I love you.

오,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진짜 많네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정현의 와인데요. 박수영님, 이정현님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5472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이정현님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591님, 이정현의 와, 노래도 잘해 연기도 좀 잘해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함께 들어볼까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0: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많은 분들이 오늘 뮤직매직 앞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배우도 가수도 아주 멀티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보내달라 했더니 많이 보내주셨어요. 늘 즐겨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냅니다. 항상 기분 좋은 목소리로 방송하셔서 기분 좋게 애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6673님 어서 오세요. 구본승 씨의 너 하나만을 위해 신청합니다 하셨고, 우리 조경래님은 김민종 손지창의 그대와 함께 너만을 느끼며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아우 이거 다 이렇게 모아둔 거야? 아, 이게 뭐 어떻게 쑥스럽네. 2478님은요 여명의 와 우리 볼륨을 나와 로표에 나왔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여명의 Try to the Remember 부탁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현님은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소주 한잔 김민종의 착한 사람 좋은 노래들 참 많네요. 냉모밀 조아님은 정은지의 바다, 에이핑크 은지씨는 걸그룹 메인 보컬이자 연기 아이돌입니다 하시면서 DJ도 하셨었다고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구리 공방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조정석 씨의 아로하 치킨 주문하다가 생각이 나셨대요. 조정석 씨가 광고하는 그 치킨 주문해 놓고 지금 콩디의 목소리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여승용님은 장나라의 고백 신청하셨고, 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이분들 중에서 오늘 수박 주스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경옥님도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신청하셨고, 안젤리나 젤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서인국 씨의 부른다, 콩디가 내 이름을 오늘은 부른다 하셨습니다. 안젤리나 젤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소영님 그리고 사하나 파라나님 그리고 정현숙님, 7916님, 백용기님이 또 제 기분 생각하여 이렇게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팥빙수입니까? 팥빙수 10분에게 오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 2부는 2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박혜진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결혼 4년차 인천에 살면서 3교대 톨게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며 매일 듣는 라디오가 라라랜드입니다. 제가 애청하며 듣는 라라랜드에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남편 생일 축하하고 우리 올해 시험관 꼭 성공해서 내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더더더더 행복한 생일 보내도록 하자. 내가 많이 사랑해.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현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은 결혼 4년 차이고요. 인천에 살면서 3교대 톨게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아주 환상적인 박혜진 님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우리 혜진 님에게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님, 목소리에서 사랑이 느껴지네요.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현무 님도 한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고속도로 직원이셨군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박계형 님, 사랑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하셨고, 김미정님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강혜영님도 박력 있게 사랑해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방송을 때 맞춰서 들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김경희님, 해쿠 깨복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쁜 아기 천사가 선물로 후딱 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남편분 생일도 축하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셨고, 양지희님 목소리 예쁘네요. 그쵸? 목소리 오늘 아주 압도적이셨습니다. 시험관 성공하셔서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남편분 생일도 축하합니다. 안성형님도 노래 기가 막힙니다. 이현도 최고 하시면서 굉장히 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죠. 이현도 씨. 우리 박혜진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두 분 사랑 늘 핑크빛이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 가시는 길이 그 길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구가 느는 순간이 오면은요 꼭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진님을 위해서 제가 비즈팔찌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박혜진님 듣고 계시면 손목 사이즈하고 좋아하는 컬러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마 꽤나 많으실 겁니다. 고백도 좋고요. 열받았어. 킹받았어. 막 하소연하고 싶어.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속풀이도 좋고요.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또 만들어봐야죠. 오늘 봄플리 주제는요. 어제 성냥 뿜뿜 여자 보컬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남자 보컬 플레이리스트로 찾아가겠습니다. 리스트가 머릿속에 쫙 떠오르실 겁니다. 아, 이분의 가창력은 속이 다 시원하지.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0분께 오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개 2번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보험플리. 오늘은요, 가창력으로, 시원한 가창력으로 지구를 뚫어버리는 남자 보컬 플리 만나보겠습니다. 떠오르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께 커피 쿠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의 남자 보컬 플레이리스트 첫 곡은요, 김상민 씨의 목소리입니다. You.

우리 희망송이님 김경호씨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오늘 지금 노래 흐르고 있죠? 이 곡이 금지된 사랑이에요. 오늘 이 노래로 퉁 오케이? 희망송이님 신청해 주셨고 박현정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어제 봄풀리 선곡된 노래들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퇴근길에 신나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이혜숙님도 김경호씨의 금지된 사랑 속이 아주 뻥 뚫린다 하셨고 8031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주님도 김경호씨의 노래 긴 머리가 아주 트레이드마크인 김경호 씨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김경호 씨의 금지된 사랑.

냉모밀 조아님 그리고 1876님 5414님이 신청하셨던 K2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에 이어지는 곡은요. 고사님, 손민정님, 김경희님, 1339님, 장우주님, 그리고 신순용님, 9661님, 1339님이 제가 소개해드렸네요. 우리 작가하고 제가 통했네요. 요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완규 씨 또 빼놓을 수 없죠. 천년의 사랑.

봄플리 오늘 성량이 아주 대단한 남자 보컬 플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다영님 태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가도 신이 나는지 태동이 활기찹니다. 나월에 바람 기억 신청하셨고 박홍일님은 이승철 씨의 말리꽃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6185님 집중 안 하셔 이분 6185님 어제 했어 성량하면 이분 김현정의 멍. 아, 또 이런 분이 계셔야 방송이 재밌습니다. 6185님 어제 벌써 여자 풀리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편하진님 임재범씨 빼놓을 수 없죠. 고해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일중님 대전에서 주셨습니다. 비엘랩소디 최재훈씨 아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8010님도 비엘랩소디 생각난다 하셨고 임기인님 최재훈의 비엘랩소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딱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선곡이 안 되셨대.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하셨죠? 우리 임기인님. 그리고 천유진님. 와 귀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원혜진님은 주니퍼의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지연희님은 어제 아들이 군입대에서 울적했는데 노래 들으니 편안해지네요. 눈물이 자꾸 난다고. 아드님 생각에 눈물이 자꾸 나셔. 우리 어머님이 잘 마치고 올 겁니다. 그리고 5146님 노래 듣다 보니 콜라 1.5리터 한 병. 에? 1.5리터 한 병을 다 마셨대요. 어떡하지? 5146님 이래하셔도 되는 거야? 그리고 손민정님은 김정민 씨의 슬픈 언약시. 김정민님만의 보컬 독보적입니다 하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고사님, 손민정님, 임지은님, 이하나02님, 그리고 이다영님, 편하지님, 6185님, 오늘 김현정의 멍 듣고 싶다고 갓길 타신 분,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술공주님 마지막 분입니다. 부활의 롤링 나잇 사무실에서 같이 부르려고 보냅니다. 대기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대기하고 있을 거야. 부활의 노래는 이미 박완규 씨의 노래가 흘러나가서요. 대신 커피 선물 요술공주님에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 성량 뿜뿜? 남자 보컬? 왜 김종서 씨의 노래가 없는 거야? 선곡이 안 되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김종서 씨를 이번에 라라랜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종서 씨의 라이브도 듣고요. 노래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김종서 씨의 노래를 살짝 꼭 뺐습니다. 애타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준비되어 있더라 쌤? 아 맞아. 최재훈 씨의 비엘 랩소디.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리고.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최재훈 씨의 비엘 랩소디 띄워드리면서 오늘 봄풀리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봄풀리 앞으로 여러분들 무한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며칠 전 집안 구조를 바꾸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요즘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지 다시 꺼내보는 일은 별로 없다. 예전엔 달랐다. 필름을 맡겨 현상하고 잘 나온 사진은 몇 장 더 뽑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앨범 한 권 채우는 게 큰 행사였다. 아우, 애들 어릴 때 사진도 나왔네. 아우, 이렇게 작을 때도 있었어. 애기애기하네. 엄마만 보면 울면서 안기고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엄마 아우 찾던 녀석들. 그런데 요즘은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1: 뭐가?
0: 괜찮았냐고.
1: 아니.
0: 뭐가 아니야?
1: 몰라.
0: 왜? 에이, 그냥 몰라. 언제 컸다고 아빠랑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참나.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이번엔 내 학창시절. 아우, 어머, 어떡해 이 닭뼈슬머리. 어머, 아마 너 이 이쁜 줄무늬 티셔츠. 어머나, 이걸 입고 다녔어 내가. 이건 또 뭐야, 풍선처럼 부푼 파마 머리. 아, 또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한 거야. 이런 게 흑역사인가. 혼자 방에서 보고 있는데도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였다. 이거는 버려야겠다. 어우, 쑥스러워. 몇 장을 빼놓고 있는데 헉, 내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이게 나라고? 볼터치는 술 한 병 말아 마신 사람처럼 시뻘겋고 눈덩이는 반짝이

얘도 입술은 갈치껍데기 벗겨먹고 나온 것처럼 번들번들. 거기다 어깨뽕은 왜 이렇게 넓은지. 새 신부가 아니라 뮤지컬 주인공 같았다. 혼자 사진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엄마 뭐해? 아우 깜짝이야. 아우 인기척을 좀 하고 들어와라. 아우 엄마 간 떨어지겠다. 참나, 불도 안 켜고 혼자서 뭐해? 그런데 불이 켜지는 순간, 어? 잠깐만, 좀 전에 사진에서 본 얼굴인데 너도?

0: 얼굴이 왜 그렇게 뻘겋냐? 술 마셨어?
1: 아 뭐래 엄마도 참. K 메이크업 몰라? 숙취 메이크업 요즘 이거 유행이거든? 헐 숙취 메이크업? 내 눈에는 1990년 내 결혼식 메이크업인데 그때 내 얼굴을 늦둥이 딸이 그대로 하고 서있다. 유행은 한 바퀴 크게 돌았고 너는 내 딸이 틀림없다. 나도 내일 숙취 메이크업 그거 한번 다시 해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또 비실비실 웃는 그런 오후다. 뿜!

우리 백명아님 퇴근길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며 흔들흔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한결같이 내가 아는 노래만 나오고 아는 노래만 나왔어. 우리 백명아님. 아, 제가 마실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이 마실 거 뭐가 좋을지 한번 좀 초이스해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강부애님, 강부애님, 비왕면이 메이크업 눈덩이가 뻘겋게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전에 이 비왕 이거 참 많이 봤었는데 강부애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김수진님 토끼춤 안 되지만 하고 있어. 토끼춤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그리고 정경이니 우리 대학 때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심지어 향수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은 이해 불가한 유행이었죠 하셨고 서경혜니 그래도 젊을 때가 무조건 예쁘죠. 나이가 예쁘죠. 그렇죠? 오늘도 어떤가요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주인공 서희정님에게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뭐 재미난 이야기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또 아련한 그때의 추억 사연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미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들으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15B의 슬픈 인연.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은주님, 오늘 옥수수 두 개나 먹어치웠습니다. 살찌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리고 2765님, 여기는 파라솔 공장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즐겁게 자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데 언니 목소리만 들려요 하시면서 8389님 보내주셨고, 우리 현정님입니다. 아빠가 자주 듣는 라디오인데 집 가는 길에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면접 끝나고 집 가는 길입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좀 보내주세요. 이영선님, 패션이 너무 예뻐요 하셨고, 박성철님, 이보님 안 더우세요? 어우, 여기는 기계 때문에 추워요. 그리고 7979님, 라라랜드 2번호 맞아요? 뽀누나 퇴근 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방성경님, 저 안 보여요. 콩디 보여요. 그리고 성영화님, 무관심 제일 슬퍼요. 콩디 요즘 저한테 무관심이네요. 설마요. 그리고 박설아님, 콩디 저도 왔어요. 오셨어. 이제 왔어. 오늘도 문자 무시할 겸? 하셨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요. 김용신님, 188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석분님, 콩디 매미소리가 엄청납니다. 날씨도 더운데 울고 있습니다 하셨고, 김병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말 걸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강혜영님, 눈 잠깐 붙이려고 했는데 선곡이 미쳤네요 하셨습니다. 옥수님도 참여해주셨고, 수호3838님 너무 반가워요 이분씨. 라디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퇴근 11분 전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호님에게 그리고 강혜영님, 옥수님에게 시원한 선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아이고 안타깝게 얼마 못 띄워드리게 생겼네.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분은 내일 다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8: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타리사 수녀가 사랑의 선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딱 이거 하나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잘 웃는다는 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뜻일 거예요. 잘 먹는다는 건 생의 의욕을 지녔다는 이야기고요. 잘 잔다는 건 커다란 근심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 더 바랄 게 없겠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어제는 얼마만큼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리사노의 스마일,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도 실은 쉽지 않은 게 우리네 삶이네요.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겠죠. 힘들어도 또 미소를 지어야 할 땐 지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HI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듣고 계신가요? 안부 건네주셨고요. OV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나는 그대 매일 새벽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방송 팝스 프리덤과 함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좋은 방송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방송이라고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마일스타즈예요. 아이코 아이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9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미국의 팝가수 마티카의 토이 솔저스입니다. 이 곡은 마티카를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그녀 유일한 빌보드 핫100 1위 곡이에요. 제목이 장난감 병정들. 언뜻 들으면 동화 같은 분위기의 노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약물 중독과 싸우는 친구를 힘없이 움직이는 장난감 병정에 빗대 그 위험성을 경고한 곡입니다. 당시 팝 음악에서는 흔치 않았던 소재였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와 또 몽환적인 멜로디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게 됐죠. 들어볼까요? 마티카가 부릅니다. Toy Soldiers.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티카의 토이 솔저스였습니다. 세상에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여서 한 사람의 손으로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음악을 사랑했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 세상에 내놓은 곡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특별한 세 곡 준비했어요. 먼저 존 레논이 남긴

스위프트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곡이죠. Love Never Felt So Good까지. 오늘은 끝내지 못한 음악이 시간을 건너 다시 피어낸 새 곡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에디트 피아프의 라빙 로즈, 장밋빛 인생입니다.

0: terre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1: 날 시선을 떨구게 하는 눈빛, 그 입술에 사그라드는 웃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 그의 초상화랍니다. 그가 나를 품에 안고 다지막히 속삭일 때면 나의 인생은 온통 장밋빛으로 보여요. 그가 내게 사랑의 말을 속삭일 때는 늘 하는 평범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특별한 것이 되지요.

노래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행복의 큰 부분이죠. 다는 이유를 알아요. 그가 나를 위해, 내가 그를 위해 인생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에게 맹세를 했어요. 나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느꼈죠.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을. 끝없는 사랑의 밤들이 이어지고 커다란 행복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지루함과 슬픔은 사라집니다. 행복해요. 죽을 만큼.

장밋빛 인생이라는 건 꼭 부자가 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 사랑 덕분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을 말한 거였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노래는 에디트 피아프의 라빙 로즈,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먼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두 곡일 것 같네요. 아니타 커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 하고요. 수잔 레이의 LA International Airport 듣고 올게요.

아니타 커싱어스의 Welcome to my world, 수잔 레이의 LA International Airport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리듬을 타고 어깨를 들썩이기에 좋은 노래 두 곡이에요. 먼저 원래는 이탈리아 칸초네의 명곡이지만 집스 킹스 특유의 플라멩고 리듬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곡이죠. 집스 킹스의 볼라레, 날아오르다 하고요. 스페인 룸바의 대표 가수 페레스의 노래입니다. 보리키토. 스파이너로 작은 당나귀라는 뜻이지만 유쾌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Penso con sueño para sí.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영화관에도 OTT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효과음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야기, 닭살이 오소소 돋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아, 설마 아직도 제가 허유원 같으세요?

afraid of no ghost.

0: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허유원으로 보시나요? 아, 좀 안 무서운데? 네, 저 맞아요, 여러분. 아, 귀신 흉내는 어떻게 내는 건지 제가 박철규 아나운서에게 배워올게요, 여러분. 공포물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두 분야로 나뉘잖아요. 정말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과 사람이 나오는 공포물, 그러니까 뭐 스릴러라고 불리는 뭔가 살인자가 나오거나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더 싫으세요? 저는 사람이 나오는 스릴러가 더 싫어요. 전 솔직히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맹신하진 않기 때문에 뭐 볼 수는 있거든요. 귀신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근데 막 사람이 나오거나 막 스토커, 살인자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는 저 죽어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왠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남양 특집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줬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근데 요즘에는 남양 특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쵸? 요즘에 뭐 스릴러가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아무튼 여름 하면 남양 특집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 이 연기력으로는 상하는 남양 특집 하기는 조금 힘들다. 상하는 남양 특집보다 조금 밝게, 오늘도 밝게, 상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여러분, 스릴러 영화보다, 귀신 영화보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안 오는 게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오늘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

21 Lonely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3400님께서요. 연락이 끊긴 지 3년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출산을 했대요.

선물을 보내줘야 할까요? 뭔가 3400님의 문자의 뉘앙스를 보아하니 선물을 보내줘야 할까요? 물음표 땀땀 두 개. 지금 땀을 흘리고 계세요. 땀을 흘리고 계시는 걸 보면은 내키지 않으면 굳이 선물을 보내야 할까요? 이게 축하하는 의미가 뭐예요? 뭐 선물 같은 것도 내가 진심으로 이제 축하해주고 싶고 마음이 동해야지 선물도 주는 거죠. 그래야 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내키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되게 많지 않나요? 막 결혼식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으로 나 결혼해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 그런 경우에 제가 축의금을 내야 될까요? 결혼식에 가야 될까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키면 가고, 근데 만약에 아니 뭐야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은 저는 그냥 축하해 이렇게 한마디만 보내고 말 것 같네요. 3400님께서도 뭐 선물 보내고 싶으시면은 보내시고, 땀땀이 좀 땀이 많이 난다, 땀이 한 1분 이상 흐른다 싶으시면은 굳이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129님께서는요, 다자녀 아빠입니다. 항상 5시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 출근하는데요. 자연스레 와이프랑 임무 분담이 생겨서 퇴근 후에 저녁을 항상 챙기고 있는데 오늘은 뭐해 먹지? 계속 생각하게 되어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녁 생각 잊을 수 있게 치킨 쿠폰 하나 쏴주세요. 알겠어요. 쏴드릴게요. 5129님 치킨 치즈볼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돌밥 돌밥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이제 뭘 메뉴로 해야 될지가 우리 어머님들 포함해서 우리 5129님처럼 아버님들도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도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많았는데 아이들까지 있으면 얼마나 또 고민이 될까 싶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저녁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즐길 수 있게 치킨 치즈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김태우, 하고 싶은 말.

말일까요? 향도 좋고 몸에도 좋고 예쁘기만 한데 말이죠.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과. 모과 진짜 오랜만에. 모과 그 저 초등학생 때는 차에다가 두고 방향제처럼 써가지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어요. 그쵸? 모과차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과 향이 이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잡내 같은 걸 좀 잡아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차 안에서도 있었고요. 저희는 집에다가도 막 놓고 냉장고에다가도 놓고 막 그랬었는데 왜 요즘에는 사라졌지? 모과들이? 이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이 소문 때문에 도망갔나? 근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모과가 참 탐스럽고 열렸네요. 나무에서 열리는구나. 신기하다. 호박꽃도 아유 예쁘네요. 진짜 뭐 다 예쁘죠. 뭐 이게 못생긴 과일 못생긴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인데 그래도 꽃인데 그쵸. 1209님 그 혹시 운동을 안 하면 문자 안 읽어주시는지요. 누가 들으면 저희 운동 전문 프로그램인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1209님 미라클 모닝 할 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저희 운동 안 하셔도 문자 열심히 읽어드리고요. DJ가 일단 운동을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읽어드리겠습니까? 다양한 주제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모과 이야기도 좋고요. 그냥 아무 얘기나 아무 말 대잔치 좋아합니다.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Survivor.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위 그리고 9위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1위는 긱스의 Fly입니다. 드라이브하면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저 햄디가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9위는 존박의 베이비가 차지했네요. 1집 타이틀곡으로 존박의 달달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두드러진 노래죠.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긱스의 Fly, 존박 베이비.

이원희의 플리마켓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11위 긱스 플라이, 9위 존박 베이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존박 씨와 정말 평양냉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고요. 제 인생 첫 평양냉면을 존박 씨 덕분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그램에 나와서 존박 씨가 평양냉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체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도 평양냉면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나이에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봤고 지금까지 저는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는 평양냉면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맛이야? 뭐 정말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뭐 막 수건밥물 같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되게 코믹한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는데 노래들 들으면 진짜 너무나도 감미롭고 좋죠. 특히 요즘에는 리메이크 곡 같은 거 뭔가 편곡을 새로 해서 노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좋은 노래 긱스의 플라이 까지 함께 듣고 왔어요. 0537님께서는 인천에 사는 38살 한태웅이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인천에 이사와서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로 음식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두고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미래가 꽃길이 될 거야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햄디님의 방송을 항상 듣고 힘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 문자가 처음이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0537님 잘 보내셨고요. 참 정말 이게 새벽 2시 기상이 정말 이게 말이 새벽 2시지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뭐 낮 시간대 잠을 보충한다고 해도 밤낮이 바뀌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피로가 많이 쌓이는 일인데 아내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미래가 꽃길이 될 거야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도 멋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도 너무 바람직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예요. 아시죠?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잘 챙겨가시면서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537님 저희 상하에서 계속해서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힘 많이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고생하시니까 힘내시라는 마음으로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임양숙님, 양이들이 밥 달라고 새벽 4시 44분에 깨워서 일어나 밥 주고 재활용 정리하고 남편 아침 과로 사과, 당근, 양배추, 꿀물 챙기고 있어요. 좋은 음악 고맙습니다. 남편분 아침이 마치 뭔가 동물의 아침, 동물의 밥 같은 놀랐습니다. 과로에 사과, 당근, 양배추라고 하셔가지고 순간 코끼리 밥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향숙님께서 이제 냥이들 밥 주시고 남편 밥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이, 저도 고양이 집사로서 아침에 아침잠이 없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면 또 깨워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좀 적절한 시간이 됐다 하면은 울거나 이렇게 톡톡 치더라고요. 그 젤리로. 아침부터 바쁘신 우리 향숙님, 양이들 밥 주시고 아침 남편분 아침 챙겨 드리시고 우리 향숙님도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세요. 아셨죠?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로제 온더그라운드.

The power, power, Papalado. 로제의 Underground, 지드래곤 파워 함께 듣고 오셨고요. 김지용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 초복 때 점심에 반개탕 200마리가 나갔어요. 새벽부터 닭 손질과 육수 준비하며 조리실은 찜통처럼 뜨겁지만 드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라는 한마디에 흘린 땀도 보람으로 바뀝니다. 모두 든든하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반개탕 200마리라니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지웅님 고생하시면서 이게 힘들지만 또 뿌듯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난주 초복이었는데 좀 보양식 좀 챙겨 드셨나요? 저는 보양식을 챙겨 먹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더울 때는 덥지만 이열치열로 보양식 한 그릇 뚝딱 시원하게 먹으면 확실히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초복 잘 챙기셨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무더운 여름나기 우리 다 같이 잘 해봅시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가인, 피어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레니 크래비츠의 Super Love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영어 가사 내용이 뭔지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 문장 잘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첫 번째,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왠지 someone, somebody 이런 단어들이 꼭 필요할 것 같죠.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Banners의 2017년 발매곡 Someone to You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제목 자체에 someone 이게 속해져 있어요. Someone to you. 당신에게 누군가 정도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자,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don't want to die or fade away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거나 or fade away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I just want to be someone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겠죠. I just wanna be someone. 네, 멜로디도 어렵지 않았어요. I just wanna be someone. 이런 문장을 통해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I just wanna be someone. 네, 반복도 해줬고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앞부분에 I don't wanna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I don't wanna dive and disappear without a trace. 그러면 해석되시죠? 흔적 없이, without a trace, 흔적 없이 dive and disappear, 사라지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I just wanna be someone. 나는 그저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Well, doesn't everyone?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죠? Well, doesn't everyone? 뭐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라는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And if the sun starts setting, 무슨 상황인가요? 해가 지고, the sky goes cold. 이번에 어떤 상황이죠? 하늘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다가 if라는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If the sun starts setting, the sky goes cold. 그러면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법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뭐 하게 되더라도 라는 의미로 혹시 해가 지고 하늘이 차가워진다 해도 훨씬 자연스럽죠. Then if the clouds get heavy and start to fall, 그 후에 먹구름이 끼고 and start to fall, 비가 내린다 해도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이 문장이죠, 미션 문장. 나는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그러니까 call my own 이 부분이 내 사람이라고 부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고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I really need 정말로 필요하다. 예,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I wanna be somebody to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고 someone to you 특히 someone to you 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요. Someone to you.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don't even need to change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조차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어지는 부분을 들으셨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I'll make the moon shine just for your view 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for your view, 시야를 위해 당신의 view를 위해서 I'll make the moon shine, 달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까지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에게 좋은 뷰를 주기 위해서 달을 빛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I'll make the starlight circle the room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I'll make the starlight circle the room. 별빛이 방을 빙 둘러싸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별빛으로 방을 가득 채우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And if you feel like night is falling, 만약에 당신이 밤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낀다면, 이 상황에서는 if를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아주 좋습니다.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들렸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입니다.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내려온다고 느껴진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 두려움을 느낄 때라면 이라는 것과도 통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당신이 연락하는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란다. 이해되시죠? Cause I believe that you could lead the way. 당신이 길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라는 소절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이처럼 단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Banners의 Someone to You.

0: 그럼 의미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그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just wanna be someone. 기억하고 계시죠? I just wanna be someone. 좋아요.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이렇게 I wanna be somebody someday. 언젠가는 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차근차근 떠올리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need someone by my side. 이런 말과도 통하겠죠.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by my side라고 했으니까 내 곁에 있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이라는 가사 기억나실 거예요. I wanna be the one you can count on. 네, 의지를 하니까 찾겠죠. 의지를 하니까 연락하겠죠. I wanna be the one you can count on. 당신이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 대체 문장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I just wanna be someone. 아주 독특한 리듬을 한번 타봤습니다. 두 번째, 내 사람이라고 부를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해요.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I really need somebody to call my own.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I wanna be the one you're calling. 네, 왠지 음악적인 센스까지 높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일어나라, 상하 가족들이여. Good morning, wake up, dance. 김영택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잠 좀 깨게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운전하면서 따라 부르겠습니다. 소실적 노래방에서 무조건 부르던 노래 에픽하이 평화의 날 신청할게요. 잠 깨드리겠습니다. 깨워드리겠습니다. 잠을 깨드리면 안 되죠. 깨워드리겠습니다. 어우, 제가 잠이 깨네요. 노래방에서 무조건 부르시던 노래 에픽하이 평화의 날 들으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잠 확 깨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에픽하이 평화의 날 듣고 올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자, 이어서 이도훈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굉장히 떨리네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크크! 조PD 친구야.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아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결혼식 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아니고 대학교 이제 동기들을 만났는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봐서 얼굴도 막 기억 안

Wake up, wake up, dance! 9745님. 저 요즘 K-pop 댄스 학원 다니는데 카라 노래 배우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유원 씨 꼭 보여주고 싶어요. 카라, when I move! 어? 이 동영상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동영상은 안 된다고 하네요. 9745님, 저 보고 싶은데. SNS에 올리셔가지고 저 태그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의 When I Move 함께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지금 이 시각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의 부지런 상하 가족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김수영님, 아침부터 방 인테리어 바꾼다고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 옮겼더니 땀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것도 운동이죠? 아, 저 지난번에 수도쿠부터 조금 요령을 피우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땀을 흘렸다면 운동이긴 하죠. 더워서 흘리신 거 아니죠?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수영님 알겠어요. 운동으로 쳐드립니다. 아, 이제 점점 운동 문자 말고 다른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5773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매일 산책하는데 지금 해가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렇게 촥 논밭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아, 참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김수영님, 5773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띄워드려야죠. 로비 윌리엄스의 Supreme 듣고 올게요.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부모님과 여행할 땐 다툼 주의. 엄마 여행 오니까 어때?
1: 좋다. 아유 동남아 뭐 볼 거 있나 했는데 그래도 오니까 좋네.
0: 그래? 난 엄마가 하도 비행기 타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1: 아유 그거야 뭐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
0: 에이 1년에 딱 한 번 휴가로 오는 건데 뭐. 아 일단은 밥부터 시키자. 아 나 너무 배고파. Excuse me.
1: 아유 야 그렇게 부르면 저기요 여기 여기 헬프미 어 그치 그치 요거 하나 원 오케이 원 3번 3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거 콜라 2 아유 다 알아듣네 이거
0: 엄마
1: 아 근데 이거 그렇게... 매운 거 아니야 이거 고추 모양이서 매운 거던데 핫 아 오케이 핫 노노노 한 노노 오케이 바이
0: 아니 엄마 너무 우리 종업원한테 그렇게 윽박다리 지르지 말하면 어떡해
1: 윽박이 질러 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는구만
0: 아니 한국말로 말하면은 저분이 어떻게 알아들어 여기는 아유. 지금 외국인데
1: 아유 기집애 진짜 이거 다 알아듣고 다 오케이 하고 이렇게 손으로 동그라미 만들었잖아 엄마도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0: 아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아 내가 다시 주문할게 엄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1: 아유, 저 엄마가 애도 아니고 자꾸 가만히 있으래 내가 핫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아유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아유 엄마 입맛에는 이거 안 맞다 이거
0: 아 엄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 괜히 혼자 알아서 시키더니 아 내가 시킬 걸 그랬어 진짜
1: 저 우유 같은 거 없어 우유
0: 아 뭐 우유야 여기 지금 파타이 집에서 우유를 찾고 있으면 어떡해
1: 아 몰라 나 이거 맛 없어 맛만 먹을래 나
0: 아 그럼 내 거 먹어 아니 다른 거 시켜줘
1: 아니 뭘 다른 걸 시켜 비싼데 아 진짜
0: 아니 내가 알아서 시켰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베스트 메뉴로 시킬라 했는데 블로그에서 내가 다 찾아보고 왔는데 엄마 맘대로 시켜가지고 진짜
1: 아니 그러면 진작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엄마는 몰랐지 그리고
0: 아, 됐어,
1: 엄마 주문할 때도 아유
0: 아 진짜 엄마랑 여행 와서 좋게 넘어간 적이 없어 진짜
1: 야, 엄마가 뭐 어쨌든 그래 엄마가 또 주문해가지고 또 음식도 다 나오고 했는데 왜 또 짜증 부리고 그래
0: 아 몰라 엄마 맘대로 해
1: 엄마 이 기집애

출발해. 어디 가? 엄마 데리고 가야지. 어? 헬프미. Yeah. Woo. Yeah. Back in the house.

0: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 백서 함께 했고요. 오늘의 하루 지침은 부모님과 여행할 땐 다툼 주의! 였습니다. 아, 진짜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물론 뭐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서도 아무래도 또 외국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싸울 수 있는데 철규 씨는 부모님이랑 좀 여행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1: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죠. 네, 입사하기 전에 합격할 줄 모르고 네. 어머니랑 오사카 여행 가는 거를 잡아놨었거든요.
0: 둘이 네. 두 분이서.
1: 근데 네. 합격하는 거를 딱 듣고 그 다음 날인가에 제가 오사카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의 축하 여행처럼 돼버렸죠.
0: 그랬겠다.
1: 2박 3일 다녀왔는데 네. 그게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어머니랑 간 첫 여행이었거든요.
0: 진짜요? 네.
1: 그래서 안 싸워야지 하고 제 마음에 참을 인자를 100번을 새기면서 다녀왔습니다.
0: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나던가요?

0: 어머니가 또 좀 즉흥적이세요.
1: 아.
0: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진은 고로 외국인이랑 사진을 찍어야 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1: 아, 외국인과 그러니까 네.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면
0: 그냥
1: 되는
0: 외국인이면
1: 거예요?
0: 돼요.
1: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이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자꾸 찍어달래요. 왜냐면 사진에 그 외국스러운 느낌이 담기려면
1: 외국인이랑
0: 뭐 풍경도 중요하지만 그 외국인이랑 찍어야 된다고.
1: 근데 되게 좋은데? 뭔가 추억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0: 제가 그래서 네. 참을 인자를 새긴 거예요. 허요원 아나운서처럼 햄디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을 인자를 새긴 거예요.
1: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다음에 여행 가서는 한번 외국인이랑 사진 찍어봐야겠어요.
0: 아, 그래서 그냥 관광지에서 네. 이렇게 가다가 뭐 조금 특이한 복장을 입으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 관광지에서 그쵸, 뭐 마스코트처럼 입으신 분들
1: 네.
0: 그럼 꼭 달려가서 사진을 찍고 모르는 외국인한테 사진을 부탁하세요.
1: 아 엄청 활발하시고 외향적이시네.
0: 그럼 제가 쫓아가서 또 이렇게 네. 케어하고 막 아 땡큐 땡큐 막 이렇게 하고
1: 쉽진 않았겠다.
0: 예. 네. 그리고 제가 정한 루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갑자기 막 4시쯤에 배가 고프시대요.
1: 아.
0: 그래서 음식점을 원래 가려던 곳을 안 가고
1: 네.
0: 그 옆에 있는 곳에 갔는데 맛이 없다고 또 별로 안 드세요.
1: 아.
0: 그리고 밤 11시에 배고프다고
1: 네.
0: 또 갑자기 식당을 찾아서 떠나시고
1: 아.
0: 그럼 또 혼자 보내겠습니까? 또 같이 가야죠.
1: 같이 가야지.
0: 정말 그 좌충우돌에 아, 참을 인자를 몇 번을 새겼는지.
1: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해외여행이 된 것 같은데요. 단둘이 해외여행은?
0: 제가 그러고 나서
1: 네.
0: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그 추억이 좋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후기를 알려주고 나서 동생은
1: 소문냈구나.
0: 그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행 일정을 딱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윗칸에
1: 네.
0: 투덜대기 금지.
1: 아니 그 여행 10계명이 있대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 10계명처럼
0: 뭐 짜다고 금지
1: 네.
0: 이거 얼마냐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이런 걸 왜 이 돈 주고 먹냐 금지.
0: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적어놨더라고 그
1: 아.
0: 파일에다가. 하여튼
1: 그런 조율이 필요하긴 해요.
0: 그래도 네. 그렇게 다녀온 게 처음이었으니까
1: 네.
0: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너무 기쁘셨나 봐요.
1: 아.
0: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1: 그쵸.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과 단둘이 하는 해외여행이 참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부딪히는 상황, 이 화가 끓어오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혹시 가실 분은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걸로.
1: 아 맞아요. 네. 또 여행지에서 싸워봤자 뭐가 좋습니까?
0: 맞아요. 그 싸운 기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아, 좀 잘 참아보세요.
1: 저도 최근에 엄마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근데 정말 가기 전에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호텔 파여가지고 호텔에만 있고 싶다. 엄마는 관광지 파여가지고 관광을 하고
0: 되구나.
1: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된다. 기간도 짧은데 그리고 비싼데 했는데 호텔에만 있자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좋은 걸 누리니까 야 돈이 좋다. 야 여기만 있자. 둘의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0: 아 다행이네요. 네,
1: 그리고 비싼 걸 해도 우리 딸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하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저도 기분 좋게 돈 쓰게 되고 그게 약간 여행 스타일과 그런 거에 차이에서 나오는 싸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0: 네. 잘하셨네요. 네,
1: 그냥 네, 금융치료를 해드렸더니 저의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다는
0: 네.
1: 여러분들도 여행 가실 때 아까 박철기 아나운서의 말처럼 너무 또 이렇게 각 세우고 날 세우고 싸우지 마시고 적당히 조율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투덜대기 금지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하는 거 좀 잘 따라가 주시고 어쨌든 좋게 지내려고 좋은 추억 남기려고 다 계획을 세운 거니까 잘 따라가 주시고
1: 네.
0: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랑 살면서 여행을 또 몇 번씩 더 가겠습니까?
1: 몇 번도 가겠어. 네.
0: 그러니까
1: 맞아.
0: 좋은 마음으로 그런 좌충우돌도 다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1: 네, 막상 가면 또 싸운다. 한 번은 싸운다.
0: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당분간 기약이 없어요.
1: 아, 왜 아름다운 마무리하다가. 자 여기서 오해 생기기 좋게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 보내드리자고요. 우리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소리 질러!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자넬 모네의 Make Me Feel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찍부터 날이 밝았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로 도로가 분주합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다리인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1시간째 1차로에서 추돌사고 수습 중인데요. 여파 뒤로는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 고척교부터도 50여 분에 걸쳐 크게 받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도 방화에서 서강대교까지 20여 분,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상 하류 부근과 반대 공항 쪽 잠실에서 영동대교까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비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루 내가 무얼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진 엇비슷한 의식주로 나는 만족하더군. 꿈을 꾸고 사랑하고 즐거웠던 수많은 날들이 항상 아득하게 기억에 남아 멍한 웃음을 짓게 하네. 그래, 멀리 떠나자. 외로움을 지워보자. 그래, 멀리 떠나자. 그리움을 만나보자. 투하트의 출발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사랑하고 즐거운 오늘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투하트의 출발로 7월 22일 수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홍두성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김병근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첵해 주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또 황대영님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한 말씀.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9785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해주셨고요. 9058님 비가 오네요. 너무 습하네요. 아, 그쵸. 연일 비 오고 습하고 무덥고 그렇습니다. 그치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문 두드려 봅니다. 저녁에는 축제의 기분이 들도록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죠. 통근 버스 안에서 사연 보내요 하셨어요. 이 아침 기대와 어떤 결심을 보내주셨네요. 통근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9058님의 어떤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박예정님, 경아씨 오늘은 김해공항 탑승구에서 듣고 있어요. 대학생 딸이 제주도 한 달 갔는데 잠시 보러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요. 남부는 날이 좋아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뭐 따님이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비슷한 걸로 가셨나요? 방학 맞아서 제주도를 간 것인가 싶네요. 예보 지도 저도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경남 부근 요쪽으로는 비구름이 없긴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점심 메뉴입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계획이세요? 저에게 알려주시죠.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줘.

0: 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Let's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더더의 내게 다시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좋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춤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오늘 점심 메뉴 받고 있어요. 점심에 뭐 드실지 알려주세요. 7255님이 베란다 방충망에 3일째 방문해서 울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툭 쳐서 보냈는데 오늘도 또 새벽부터 저의 단잠을 깨워 오늘은 대화를 좀 시도하고 또 날려 보냈어요. 그만하라 매미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매미와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제발 그만 오라고 호소를 하셨나요? 근데 매달리기 좋은 방충망이라고 이거 소문이 난 건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요, 자연을 사랑하긴 하거든요. 근데 벌레, 이런 곤충, 이런 게 적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사진 정중앙에 매미가 매달려 있고, 그 배경에 건너편 아파트 동이 보이는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초점이 아파트에 가 있어서 가까이 있는 매미는 좀 흐릿하게 보이네요. 그나마 아주 크지만 저를 위한 배려로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또 박성남 님도 오늘 아침에는 빗소리 대신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침이네요.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하셨어요. 이 장마 언제까지 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마가 늦게 왔다고, 늦게 끝난다는 장담은 못 한다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여름에는 또 태풍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태풍 소식이 없긴 하고 참 여러모로 하루하루 날씨가 어떨지 좀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0063님, 오늘은 이 곤충의 날인가요? 경아님, 경아님, 조금 전에 우리 화단에 잠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잠자리는 가을을 알리는 전령이 아닌가요? 잠자리야, 이 장마와 폭염을 빨리 잠재우고 서늘한 가을을 가져다 주려무나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그 도로에 이거 뭐지? 어떤 모형, 어떤 조성물인데 거기에 이제 잠자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오늘 곤충과 대화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잠자리와 매미에게 바라는 게 너무들 많으신데. 근데 잠자리가 보통 여름에서 가을에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간 0063님은 가을에 잠자리를 많이 보셨나 봅니다. 아, 진짜 잠자리가 장마와 폭염을 빨리 잠재우고 이런 가을을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9417님, 새쌍둥이 엄마이자 아내인 윤정인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네요. 100일이 되어가는 새쌍둥이 보느라 오늘이 자기 생일인지도 몰랐다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정인아 생일 진심 축하한다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와, 새쌍둥이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윤정님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할것 같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9417님이 이렇게 마음 전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시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9417님 정인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시겠지만 웨스트라이프는 이 이름을 부릅니다. 웨스트라이프 맨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한강변을 걷다가 찍은 사진. 왼쪽엔 파란 하늘 아래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엔 아파트촌이 얼핏 보인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는 교각 아래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아스팔트 길. 끝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긴 길 위에 오가는 사람들 몇이 보인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 모자를 쓰고 눈만 내놓은 채 커다란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자기만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 나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 웬만하면 한강 걷기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하려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뿌듯하고 이런 스스로가 제법 마음에 든다. 날은 덥고 갈 길은 멀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힘을 내기로 하고 다시 걸음을 내딛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후디의 한강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 컷 7485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지하철이 지상으로 지나는 교각 아래 그 지상철이 보이는 곳 어느 한강변을 뛰시는 걸까요? 저는 지금 여의도 가까운 곳이라서 당산철교? 이러면서 얼른 가까운 곳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요즘 같은 날씨에 운동 미루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도 좀 약간 대리만족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극도 받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분 보충도 잊지 마시고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김성철님, 아버지가 MRI를 찍으셨는데 별일 아니길 바랍니다. 아버님이 검진하셨나 보네요. 결과 좋으시길요. 또 정지형님, 경화님 엄마가 아프셔서 입원 18일째세요. 큰 고비는 넘기고 조금씩 회복 중이십니다. 속상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엄마 힘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셨을까. 지금 한 18일째시라고 하니까 거의 한 20일 정신이 좀 없으셨겠네요. 경황도 없으시고 그래도 큰 고비 넘기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쭉 회복하셔서 원래의 그런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지영님과 만나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1416님, 우리 아내 권순민 화났다고 조심하라고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따님이 의리가 있네요. 지금 아빠한테 경고해 주느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내왔네요. 4544님,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엄마 아빠랑 출근길에 차에서 매일 듣는 라디오인데 오늘은 제 사연이 나오면 좋겠네요. 엄마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요 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축하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우리 우아조의 조카들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4544님의 어머니, 엄마 생일 저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두 곡 준비했어요. 박진영, 선미의 When We Disco 그리고 스페이스A예요. 성숙.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셔야죠. 뭐 드시려나요? 0133님, 안녕하세요. 전 신랑 현장일 도와주러 소무이도 가요. 인천에 있는 섬이에요. 비록 일 때문이지만 하루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점심은 소무이도 맛집에서 먹으려고요. 아무래도 해물이 가득한 해물칼국수 먹을 것 같아요. 아, 소무이도가 어딜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잠깐 노래가 나가는 사이 얼른 찾아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인천 영종도 지나서 무의도가 있고 그 양쪽으로 실미도와 소무의도가 있네요. 오, 처음 알았습니다. 와, 섬에서 먹는 해물칼국수. 어, 맛있겠어요. 7874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저희 구내식당 오늘 메뉴는 만둣국에 가오리 회무침입니다. 가오리 회무침은 제 최애예요. 오늘 원래 휴무였는데 그거 먹으려고 휴무일도 바꿨습니다. 세상에, 휴무도 바꾸셨다고요? 두 배로 맛있게 드십시오. 0063님, 이렇게 주룩주룩 비오는 날에는 다슬기 수제비가 최고죠. 오늘 점심은 다슬기 수제비와 부추전입니다. 메뉴 좋네요. 그리고요, 요 막간을 이용해서 아내분 자랑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길태건님,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와이프님께서 떡갈비와 참치 김치찌개 싸주셨네요. 자랑입니다. 이성호님은 낙지볶음, 경아님도 낙지 좋아해요? 집사람이 요리 좀 합니다. 산 낙지 떠닥떠닥 손질해서 비법 양념으로 볶은 낙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볶음밥으로 마무리 든든해요. 이 더운 날 낙지볶음밥 최고죠. 아우, 이 사랑꾼들. 이런 자랑 대환영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존 케이의 노래 함께 듣죠. 패러슈트.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5분 지나고 있네요. 1887님, 경화 씨 걸어서 출근하는데 신나는 음악이 발걸음이 춤추듯이 걷게 되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한껏 박자에 맞춰서 어깨 흔들고 있다가 노래가 끝났구나 하고 얼른 마이크로 돌아왔답니다. 8233님, 오늘 월급날이라 너무 기분 좋아요. 출근길 에너지 드링크랑 초콜릿 사서 경비 선생님하고 부서 사람들한테 돌렸더니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어요. 오늘은 한껏 마음이 풍요로운 날, 넉넉해서 주변에 베풀고 싶은 날이시군요. 8285님, 이른 시간 옥상에 올라갔어요. 화단의 꽃들은 물기를 머금고 꽃을 피웠네요. 나도 내 인생도 꽃을 피우고 싶어요. 아자 외치고 옥상을 내려갑니다. 항상 밝고 상쾌한 방송 감사해요 하셨어요. 지금 그냥 아침에 옥상 올라가서 꽃을 보고 이렇게 주신 사연인데 왜 갑자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지? 이게 꽃이 참... 이게 피는 그 과정에서 비도 맞고 바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햇빛도 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지고 지면서 뿌려진 그 씨앗이 언젠가 또 새싹이 돋아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 옥상에서 잠깐 본 파리파루님께서 보신 그 꽃 한 송이에 많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과정 중에 또 우아조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함께 그런 일상들을 나눠보시죠. 같이 노래 듣죠. 더 블루의 나의 곁엔 언제나.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커피 쿠폰과 함께 선물 받으시죠.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자이언트의 선물을 고르며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사이 고속도로 출근 정체가 부쩍 늘어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남북권인 양산 일대 주춤하다가 수도권 진입해선 북천안 부근 또 기흥부터 신갈까지는 6km 구간 다시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내내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쪽으로도 꽉 막혀있는데 이 시 구간과 경기권 모두 빗길입니다.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충청권으로는 세종 포천선 포천 방향 광남 일대로 안성 쪽 강동 고덕에서 초이 포곡 1터널부터 용인 분기점까지 밀려 지나고요. 이 밖에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쪽 송내와 서운 분기점 부근 양방향 정체도 꾸준합니다. 또 평택 시흥선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으로도 오늘도 꽉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Lik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입니다. 이 곡은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라고 노래하는데요. 미국 동화인 이 작품이 생각나네요. 어린 소년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이것의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이것이 동화의 제목이죠. 1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 2번 아낌없이 주는 업무, 3번 아낌없이 주는 총무.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존재에 관한 동화, 제목이 뭘까요? 1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 2번 아낌없이 주는 업무, 3번 아낌없이 주는 총무.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존재에 관한 동화. 오늘의 정답 1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였습니다. 강혜영님, 나무 정답 보내주셨고요. 7919님, 1번 나무. 어제 급체해서 오늘 출근길이 너무 힘든데 경아님 목소리 들으니 괜찮아지는 느낌이네요. 매일 들을게요.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지만 약은 꼭 잘 챙겨 드세요. 김화영님, 우와, 아낌없이 주는 업무 대박. 저 길 가다가 멈추

보셨잖아요. 소름. 답은 1번이다. 나무. 2번은 아니다. 아, 요즘 업무 과다신가 봐요. 김화영님 파이팅. 최은주님, 1번 나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 노래 화음 넣으며 불렀는데 친구 안 따라가려고 귀 막고 뒤돌아서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러면 같이 부르는 의미가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들으면서 불러야죠. 4881님, 1번 나무. 천안 101번 버스 기사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 늘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보냅니다. 오, 뿌리를 내리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타이밍 잘 맞추셨습니다. 3963님, 1번 신기합니다. 녹색지대에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문제 나오다니 수고하세요. 우리의 주파수가 딱 맞았네요. 3963님,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5238님이 어제 치통으로 앓던 어금니를 빼고 왔다고 속이 후련하시대요. 그동안 흔들리고 아파서 거기도 거의 못 먹고 있었더니 단백질이 부족한가 봐요. 아픈 어금니도 없으니까 오늘 점심에는 남편과 돼지갈비나 뜯으러 가려고 해요. 뼈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는 즐거움 마음껏 누려봐야겠네요. 아, 그 뭐죠? 만화에 나오는 고기 있잖아요. 뼈에 그 고기 엄청 붙은 거 이제 그런 거 뜯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우 그간 고생하셨어요. 근데 어금니 뭐 그 임플란트나 뭔가 그 대체하는 어떤 치료를 더 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치료가 더 있으신데 일단 아우 통증 없어졌으니까 괜찮다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 치아가 비어 있으면 왠지 이 치열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통증에서 해방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고기 드시고 제가 디저트는 대접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수잔 베가의 탐스 디너 그리고 라우브의 스틸 더 쇼.

수잔 베가의 Tom Steiner, Love is Still the Show 들으셨습니다. 정복숙님, 복숭아를 좋아해서 황도 한 박스 사서 혼자 방타작 하셨다고요. 정말 맛있게 드셨나 봅니다. 달고 촉촉한 복숭아 실컷 먹었더니 여름 스트레스가 날아갔어요. 어릴 땐 별명이 복숭아라 싫어했었지 말입니다. 아, 성함이 더군다나 숙자시다 보니까 복숭아 이셨을 확률도 있네요. 복숭아를 좋아해서기도 하지만 정말 맛있게 드셨나 봐요. 이렇게 계속

계절 따라서 작정하고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그런 음식들 있으시죠? 저는요 좀 시기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군밤이에요. 지금 한 1년 넘게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얼마나 저장을 잘하는지 1년 사시사철 아주 상태 좋은 밤이 굽기 좋게 칼집도 다 나져가지고요. 택배만 시키면 바로 집 앞으로 오니까 와 정말 군밤을 끼니 대신 먹기도 하고 아무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음식들 있으세요? 뭐 계절 맞아서도 그렇고 계절과 상관없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나만의 최애 음식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아, 그 사이에 작가님이 군밤이라니 정말 옛날 느낌 난다고. 이보세요. 군밤이 옛날 느낌이 나다뇨. 그 맛있는 걸. 음식에는 신구가 없다고요. 남이환님, 아침 출근길이 너무 힘드네요. 걸어서 출근하는데 사무실 도착하니 땀으로 샤워한 느낌이에요. 아이고, 저런 그 땀 좀 식히십시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7931님은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견딜만 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7931님과 약간 비슷해요. 제가 새벽에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덥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닌데 좀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견딜만 한데? 싶은 거예요, 저도. 저랑 비슷하신지. 그리고 원래 제가 좀 한여름에도 차가운 걸 잘 안 먹고 따뜻하거나 뜨거운 걸 먹는 편이거든요. 7931님도 혹시 그런 체질이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싶어요. 드립니다. 7931님. 오늘 꼭 들어야겠다면 들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이혜원님, 날씨가 꿉꿉하니까 상큼한 곡이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포터블 그루브나인의 아멜리에. 그리고 두 번째 곡은 1999님, 습해서 그런가 몸이 무거워요. 파이팅 외치면서 힘을 내봅니다. 하고 듣고 싶어 하신 곡입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앤 더 갱의 체리시 들으셨습니다. 좀 전에 그 여러분이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는 어떤 최애 음식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음식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마음의 공감력도 좀 있긴 한데 이 신체의 공감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먹는 얘기하면 입에서 막 침이 나와서 노래 듣는 동안에 여러분 사연 보면서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해졌어요. 이를 어째요. 9291님, 요즘이 제철인 아오리 사과요. 남편은 시큼해서 싫다는데 전 그 맛이 너무 좋아요. 짧은 기간만 나와서 완전 아쉬워요. 정순아님도 저 어릴 때 폐렴 걸려 죽다 살아났는데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말해보라고 하니 아오리 사과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를 갈아줬다고 하네요. 1년 내내 냉장고 박스에 사과 꽉 채워 넣으면 부자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정순아님께는 완전 인생 과일이실 것 같아요.

같아요. 아우, 그 아픈 아이 죽겠다고 그 어릴 때는 아이들 먹이려고 과일들 이렇게 막 갈아서 주잖아요. 아유, 엄마가 그 과일을 갈면서 아유 이거를 이 아팠던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유 빨리 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갈아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6423님, 저는 단호박에 빠졌어요. 고구마처럼 달콤하고 파실파실한 단호박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아, 또 이것도 제 취향인데. 그 단호박, 저는 그 안에 실제로 그 물기 많은 부분이 아니라 껍질을 가까울수록 전분기가 많아서 그런가? 약간 더 파실파실하지 않나요? 저 그 부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든 껍질은 안 먹고 싶어서 어떻게든 최대한 긁어내서 먹는데 아, 갑자기 그런 단호박이 먹고 싶네요. 안계영님은 수박 이라고 하셨고 윤희니님 강냉이요. 끊임없이 들어가고 안 질려요. 또 민창기님은 마이 와이프는 생밤을 엄청 좋아해요. 한 자리에서 칼만 들었다 하면 와 20개 30개 정도는 너끈하다고 하셨네요. 오, 저도 생밤도 좋아해요. 저 군밤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면 생밤은 제 차지였었는데 와.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지코의 아무 노래 그리고 김경숙님 신청곡이에요. 베이비복스의 우연.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5656님, 신랑 야근하고 오는 길인데 바로 낚아채서 영화 보고 시원한 점심이나 하고 올까 해요. 저희 부부 알바까지 하느라 3주간 힘들게 달렸기에 보상으로다가 하셨네요. 신랑분 아시는 거죠? 지금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가서 그냥 나오고 있는데 확 낚아채가지고 가시는 건 아니죠? 아,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차도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데이트 잘하시고요. 6532님,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드디어 고3, 고1, 중2 새 아들놈들 방학 시작했어요. 야호! 아침마다 애들 늦잠 자서 지각할까 노심초사했는데 적어도 방학 동안만큼은 지각 결석에 대한 불안 해방이에요. 방학 첫날 기뻐요 하셨네요. 와우, 고3, 고1, 중2 아드님들 아주 다이내믹한 모든 시기를 다 지나고 있는 그 자녀들과 아주 함께 하고 계시네요. 출근 시간도 이르신데 대단하십니다. 일단 기쁘다고 하시니까 마음 좀 놓으시고 이 시간 즐기십시오. 2686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방학이지만 연수 이틀 차인 교사입니다. 보람 있는 방학을 시작하는 기분이라 뿌듯합니다. 안동에 있는데 여기 오늘 날씨가 예술이네요. 오, 안동 지역은 좀 쾌청에 가까운 날씨인가 보네요. 예술이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연수 잘 받으시고요. 방학도 알차게 보내시길요. 정인호의 노래 함께 듣죠. 해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파리 이호님이 어제 출근길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하네요. 비가 이젠 그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눈치가 보여서 휴가 일정을 못 내고 있어요. 9월에나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힘들겠지만 힘내볼게요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경남 지역이었나요? 그쪽은 지금 마른 장마라서 오히려 가뭄을 걱정할 정도라고 하는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파리이호님이 계신 곳에 비가 가가지고 좀 골고루 오면 좀 좋겠습니까? 아, 근데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일 뜨겁게 하시고요. 또 시원하게 휴가 즐겁게 보내실 날 꼭 잡으시길요. 8657님은 경아님 7월 7일부터 출근했는데 부산이라 비도 안 오고 너무 덥네요. 10년 만에 출근이라 이 더위가 낯설어요. 경아님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8252님이 계신 곳에 비가 이 부산으로 좀 살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리고 10년 만에 출근이시군요. 출근 축하드리고요. 또 더운 게 힘드시긴 하겠지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파이팅!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아도 노면 곳곳이 젖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안개 구간인 칠곡 휴게소 일대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어 서행하며 지나고요. 이후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경인고속도로 양방향도 서인천을 중심으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쪽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송내 3차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선산 부근으로 2km 구간 2차로 도로 포장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